0: There's no driver's seat, yet the vehicle recognizes traffic signals on its own and stops for pedestrians. The future of AI-powered driving is already becoming a reality. In Anyang, Gyeonggi Province, this is Autonomous A2Z, the company behind the technology. Founded in 2018, it is a South Korean autonomous driving company and the only Korean firm to appear on the global leaderboard for 3 consecutive years.
1: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적인 하드웨어와 개조차 방식의 소프트웨어까지 자율주행의 모든 것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0: Most companies use a retrofitted approach, adding software to existing vehicles. Because the control system and software aren't fully integrated, their ability to respond to unexpected situations is limited. Autonomous A2Z, on the other hand, develops not only the software, but also driverless autonomous vehicles and the platform itself. It has also raised the localization rate of key components to 96%, making it Korea's only full-stack autonomous driving manufacturer.
1: 안전하게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야 실제 안정성이 있는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토탈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만 100% 무인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이 개조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부품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소버린 AI라고 국가별

0: 내가 이렇게 해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흠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1: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0: 아이고, 테리방 부담구난. 갈치.
2: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0: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에.
3: 돈을 줘도 못 사.
0: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2: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0: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2: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7th lunar month is when the summer heat peaks. On Baekjung, a traditional summer holiday, our ancestors took a break away from farm work and spent the day eating good food. On Jeju-do Island, people went water bathing under the cool waterfall on Baekjung.
4: 요즘은 그 살기 좋아하는 안에 막 이제 아무 때라도 다녔지만은 옛날에는 먹고 살지 너무 너무 힘든 안에. 이 여름에는 딱 백종 오고 저설궁 찾아신지 몰라. 큰날만. 막 집에 옥수수 가락 나르면 그거 쓰던거네. 물로 삶아가는 이제 아조각 먹고.
5: 매일매일 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
4: 물마장 먹으면 잘도 맛좋아. 이 빈떡은 이 먹으면은 물 속에 들어갈 적에 먹은 가도 완전히 속에 편안하고 밀가루 같은 거를 먹어가면은 숨에 호흡이 너무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해. 입자 답답해가지고.
2: 빙떡 is Jeju residents' soul food. They eat it in joy and sorrow.
6: 쌀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거 물만 넣고 해도 맛있어. 빙떡.
7: 이거 죽여 먹기는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이거 해달라고 막 도채가지고 해주면은 먹어.
8: 잘 삶아야 돼. 잘 삶아야지. 잘 안 삶으면은 빙떡이 맛이 없어요. 깨소금, 소금하고 깨만 넣으면 돼. 참기름하고 세 가지.
7: 제주도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밀로 해가지고 제사맹기 때 많이 이 빙떡을 많이 한 거예요.
9: 이렇게 단단단단 말면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푸떡. 푸떡가지고 무가 바퀴털이 안 나와.
7: 옛날에는 풀떡, 담으로 네모나게 다 와가지고 이 사람 들어가는 입구만 안 다 와가지고 거기서 풀살랑 추고 집에서 이거 제사나 흔한 사람들은 가족 오면 거기서 풀주먹 먹고.
2: When it is hot, a bowl of cold raw seafood soup is the best remedy. We visited a restaurant to taste cold raw fish soup made with ingredients caught by Haenyeo.
0: 여기 해녀 사진들도 있고, 우리 미인이시네. 초자와 좀 고맙시다. 직접 현직 해녀가 그 운영하는 여기 저기 식당이라고 합니다.
10: 아이고, 어떻게 만만한데 이거 영화배우 문희경 씨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와 이때까지
0: 복순이 해녀님 미인이시네.
10: 아이고
0: 사진 그대로
10: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만만한데 이게 오잖아.
0: 아니 이게 현재 지금도 현직 해녀가 직접 하는 식당이라 해가지고 나가 초청할 수 있다.
10: 아 예예.
0: 아 보니까 여기 그 메뉴도 아주 단촐하고 몇 개 안 되는데 특별한 지금 이유라도 있을까?
10: 아, 예, 그냥 해녀들 그냥 먹는 음식만 팔았어요.
0: 아, 그래요?
10: 예, 우리 똑같이 먹는 거. 예, 예. 아마 동네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는 지금 한 건데. 예.
0: 아, 원래 물질만 하다가
10: 예, 예, 예,
0: 음식을 잘 만드니까 식당도 한번 해보려는 거니까.
10: 예, 예, 예, 예, 예. 아버지가 왔다가는 딸한테 가보라고 보내주고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 돼가지고. 예, 예, 예. 모든 게 다 고마운데 나도 그냥 그만큼 막 노력을 했습니다.
2: In broth with doenjang or soybean paste and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vegetables, seaweeds, abalone, red sea cucumber, murex, and sea urchin are added.
0: 자, 물에 나왔습니다.
1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와, 어머나, 비주얼 좀 봐.
10: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0: 한번 이렇게 저어서.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10: 그냥 잡아오는 거니까.
0: 어.
10: 또 막 제 저 기분 좋을 때는 또 더 팍팍
0: 더 팍팍 넣고.
10: 예, 예, 예.
0: 아, 전복하고 소라하고 성게.

0: 제주 바다가 내 입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은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예,
1: 그러니까 거기 톨라고 미역이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런 뭐든 이식 있긴 있을 거다.
0: 바로 제주에 와서 맛볼 수 있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선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1: 그렇게 그래야 돼.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0: 해녀가 직접 차려준 건강 밥상.
2: It is the wisdom of Haenyeo to use food to battle the heat and stay healthy. They go from the sea to the fields and then back to the sea. The strength that allows them to dive for over 50 years comes from food.

0: 엄마네 바다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렴시라 해 그네. 옛날에 그렇게 힘들어 살았지. 아침에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님이셔 배 못 갈아입히고 미움 조금 써서 안 내고 남편 밥 차려놓고 나 한정 먹는 체 하고 해서 바다에 갔다가 아이고 힘들게 살지. 우리 세대는 끝일 거라. 11월 달 되면 또 바다에 갔다가 노는 날 밀감 따리가 하고 다니고 우리 해냐 할머니들 완전 부지런해요. 다 마찬가지다. 해냐 삼촌들 다 마찬가지. 나뿐이 아니고. 아.
1: 해냐 diligently dive into the sea, but it is not easy to work due to the big waves and murky waters. It's even hard to fill even one net despite working for 4 hours.
2: (목소리)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나서 소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잡기가. 그래서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지금.
0: 해녀들, 소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라서 비대면 판매, 소라 하는 거. 비대면. 젓갈이랑 꼬치랑 장아찌랑 소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닭의 식상에 따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 걸로도 초장에 적적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상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1: 살티드 톱쉘스 are made from bite-sized topshell meat and minced topshell gut.

0: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청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젓갈도 다만 걸고
1: 깨끗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이것도 그렇게 몸에 좋아.
2: 관광 손님들이라도 여기 오면은 다 홍해삼을 찾아. 간단하게 뭐 별로 그 들어가는 것이 없고 된장에다가 오이, 배, 미나리 이렇게 해서 식초랑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간단하게.

0: Chungdali village is both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s autumn deepens, aged pumpkins have ripened beautifully. Aged pumpkin is a useful ingredient in Jeju-do Island. It's used widely in soups, jjigae or stew, and vegetable salads.
1: 이 호박만큼은 굉장히 맛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입니다. 색깔도 아주 예쁘죠. 호박이 이거 삶아서 양념하면 그렇게 맛있어. 이 무슨 재료 양념이든지 뭐 다 내가 심어서 양파고 고추고 다 가서 시장 잘 안 봅니다. 예. 그냥 금방 필요하면 가서 따다가. 문어는 이렇게 내장부터 떼내야 예, 처음 시작이 되죠. 예, 예, 물에 잘 씻고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굵은 소금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면 지저분한 물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죠. 아까 머리통 그거 하나 나고 새카만 구멍한 문어가 이렇게 깨끗해. 아주 뽀들뽀들하니 깨끗해졌죠.

0: 때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어를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차단해서 후방 넣고 우리는 찌개 겸 국 겸 해서 오늘 이거 해서 먹어보려고. 예.
1: 넣고.
0: 예. 이렇게 해서 물 조금 넣고
2: 흘려.
0: 이건 뭐 어디가 먹어보지도 않냐고 내가 살면서 옛날 세대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문어 잡아오면은 그냥 후방 넣고 찌개 겸 국 겸 그렇게 해서 우리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소금만 간해도 제맛이 나는 거는 이제 문어의 그 맛있는 액기스와 이제 호박의 단맛 곁들이니까 제맛이 나오는 것 같아. 예. 예, 마늘 다진 거 좀 넣고 홍고추도 넣고 술고추 이제 파랑 거 있으면 파랑 고추도 넣고 이거 부추 전고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딱 아우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예.
3: Octopus jjigae with aged pumpkin uses autumn ingredients that are in season. The octopus porridge is a traditional stamina food on the island.
0: Yeah. 전복도 들어가고 아주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아주 보양식으로 우리는 한 번씩 이걸 해서 먹거든요. 조상님들 오시는 날은 그냥 조금이나마 정성껏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해내다 보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잡아오는 이제 소라 문어, 예. 할머니 제사가 돌아오면은 할머니 해줬던 음식 그대로 이제 해서 제사상에 올리고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랑 같이 올해 저 우리 애들 셋날 동안 할머니가 저희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호박 이제 데우쳐서 살짝 익혀서 그 양념 넣고 해준 것이 그렇게 맛있게 예, 먹은 기억이 나서 언제나 할머니 제사가 돌아오면 이제 호박해서 그냥 할머니 해준 그대로의 이제 정성들여 올립니다. 내가 있는 한은 우리 초상님들 성의껏 대접하는 그 마음 자체가 기분이 딱 돼 있어요. 우리는 네. 아기들이랑 다 잘 되게 다 보살펴 주사 할머니.
3: 해녀 is a mother of Jeju and symbol of strength. 해녀 dive underwater for 4 to 5 hours and walk with heavy nets filled with the day's catch on her shoulder. At the same time, she's a warm mother that gives everything to her children. Jeju-do Island is approximately 45 kilometers north of Jeju-do Island. With yellow corbinas in season in autumn, people are enjoying the Yellow Corbina Festival. Visitors exceeding Jeju-do Island's population of 1,600 come to the festivities, bringing much action to the island. The yellow corbina caught in autumn is salted and dried in the wind. This is called gulbi. Gulbi has been long loved on the island as a side dish. There is another popular ingredient on Jeju-do Island. The island boasts clean waters where large wild abalones grow.
0: 주자도 이거 자연산 전복입니다. 자연산. 깨끗한 바다에 나온 거.
4: 주자도에서 잡았어.
0: 예, 주자도 바다에 해녀가 잡았지. 이거 해녀가 잡았어. 잘하는 해녀가 잡았어. 근데 이런 거 따면은 절대로 나는 안 퍼라. 막 너무 가지고 댕서 폴라간 뒤 아이고 우리 아기들 미겨야지 할까. 아기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선생이란 애 선지도 있어. 대바람에 해서 수학 선생.
5: 첫
1: 꽃게는 물빨이 시잖아요. 이렇게 근근한 데서 자라질 않고 막 물빨이 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 아래까지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맛이 좋은 것 같고 물도 맑고 청청해이라고 볼 수 있죠.
2: 이 소라도 풀소라고 저기 더 맛있어요. 저 육지껍보다. 그리고 문어도 그러고 문어도 지금 뻘 속에서 안 자라고 바위 이런 데서 나오니까 더 육질이 더 단단하죠.
0: 이 고랑이가 있었어요. 이 다 잡으러 갔더니 쭉 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 이 문어를 쫓아서 끝까지 내가 갔어. 그래서 몰풀이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5: 썰어서 회도 해먹고 초장에 찍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국도 끓여 먹는데요. 이거 사람 피가 맑아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것을 퍽퍽 고아서 인삼 넣고 대추 좀 넣고 몸 피로 회복 이 육신이 막 피로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먹어요.
1: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그냥 그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해서 하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3: Henyo become as hard as steel, fighting against the waves and the current that sways her. She has adapted to and sometimes challenged nature.
1: 옛날에는 욕한 제주 사람이 욕하기는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해녀를 낳아 욕하는 소리가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직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녀라서 좋다. 아, 내가 배우길 잘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저 도시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어디서 사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해녀라는 그 이름이 저는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hat's all we have for today's noon edition of Arirang News. Thank you for watching. Arirang News will be back at 5 p.m. Korea time. Stay tuned.
1: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and make and hada and make and make and hand. Pyong pyong hada and pyong pyong hand.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대망의 눈에 다다리, 이제 파리. 다다리, 파리, 파리, 파리.
1: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here's no driver's seat, yet the vehicle recognizes traffic signals on its own and stops for pedestrians. The future of AI-powered driving is already becoming a reality. In Anyang, Gyeonggi Province, this is Autonomous A2Z, the company behind the technology. Founded in 2018, it is a South Korean autonomous driving company and the only Korean firm to appear on the global leaderboard for 3 consecutive years.
1: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적인 하드웨어와 개조차 방식의 소프트웨어까지 자율주행의 모든 것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0: Most companies use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1: 네, 저는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Alright, Wonjin, we've worn outfits such as lemon core, mint core.
1: 맞죠?
0: We've practically tried every summer trend. Do you want to know what today's theme is?
1: 아, 알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토마토 코어잖아요.
0: That's right.
1: 어때요, 여러분? 조금 약간 토마토처럼 청량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나요? 좋습니다. 아주 멋쟁이 토마토로 오늘
0: That's
1: 한번
0: right.
1: 변신해봤습니다.
0: 네, 제가 오늘 일일 토마토스 하겠습니다, 원진.
1: 오케이.
0: All right, looks like everyone is enjoying it. We'll keep the tomato vibe going and fill today's show with sweet and tangy energy.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0: All right.
1: 멋쟁이 토마토,
0: 파이팅!
1: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for the first performance that's about to brighten up your afternoon?
1: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h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1: 아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s.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stop!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4: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igi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4: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만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네. 저희 You So Hot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0: 어허.
5: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0: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5: ok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어허,
5: 네. 아이스 유 아이스 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5: 네, 좋습니다. 좋아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0: 네,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Yes,
0: 좋습니다.
2: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2: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3: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2: Okay.
3: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2: Slay queen!
3: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d the vibe well.
4: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2: Oh. You're so hot!
3: Thank you, you too!
2: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3: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2: Oh, yes, very good request.
0: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0: Okay. 좋습니다, 좋습니다.
5: 그럼 제일 잘한 종호의 마지막으로 하고
6: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0: 아, 순서대로.
2: 오케이, 오케이.
6: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6: Yeah, you first.
0: Let's go.
7: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5: You so hot.
0: 오케이.
7: 넥스트. 하나, 둘, 셋. 멋쟁이 토마토.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So cute.
0: 가볼까요,
7: 토마토?
0: 해야 돼,
7: 토마토. 오케이, 하나, 둘, 셋.
8: 앙.
0: 아.
7: 오케이, 오케이.
0: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2: 오호. All right.
0: 좋습니다.
2: Gisela, what did you think?
3: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6: Thank you.
0: You're so kind. Okay.
2: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Yep.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2: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6: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2: 오호. Yes, okay. the rider jacket.
0: Yeah.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Oh, yeah, you look like a model. Yeah. All black outfit. Anyone
0: 좋습니다.
2: else?
10: I like my iced out pants.
2: Iced out.
10: You dripping the ice. DIY,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9: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0: 아, 아직하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2: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2: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1: For me, I'd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2: okay.
11: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2: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1: Yeah.
0: 또 계실까요?
12: 저는 약간 꾸안꾸?
0: 꾸안꾸?
5: 꾸안꾸!
12: 네.
5: 좋죠.
12: 네.
5: 꾸안꾸?
12: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2: 오케이.
0: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12: 자, 웃지 마세요.
0: 좋습니다. 아,
12: 누가 다른 직관지요?
0: 그럴까요? 해볼까요?
12: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0: 어떤데요?
12: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당하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9: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0: 어떤 분이세요?
9: 저는 태그.
0: 오.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8: 저는 약간 섹시하고. 오. 성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데.
0: 덜 섹시한.
9: 아, 네 맞습니다.
0: 아 인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2: Alright, great.
0: 좋습니다.
2: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2: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8: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2: Some what?
8: Bandanas.
2: Bandanas.
8: Yeah, but not anymore.
2: Not anymore.
8: Yeah.
2: 반다나. 반다나를 써주셨네요. 대박.
11: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8: Yeah. Also bananas in my robe too.
0: 아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왜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태기 씨에게 바나나 봐.
0: 아 그랬나 봐요. 바나나 반했나 봐.
13: 잘 해주셔야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3: 저는 연습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0: 얼마나 됐어요?
13: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아, six years.
13: 네.
2: Sweatpants.
0: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13: 아,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0: 아, 잘 안 입죠.
2: 거리는 있죠.
13: 네, 있긴 yeah.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아, 그쵸, 때부터 그쵸.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0: 있죠. 맞아요. 네,
13: 그런 옷이어가지고.
0: 그런 거 있어요.
13: 네.
2: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도 있어요.
0: 어떤 거 있죠?
9: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0: 네.
9: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0: 네.
9: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네.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됩니다.
0: 와.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9: 네, 오래 입었어요.
0: 오. Wow.
2: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0: 네.
2: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3: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2: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9: 저 있습니다.
0: 어떤 게 있죠?
9: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2: right.
9: 입어보고 싶어요.
0: 갸루 스타일.
13: 왜 이런 거 화도 잘하는 거지?
9: 보고 싶지.
0: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13: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14: 하면 하죠.
13: 언제든지 야.
14: 네. 야호 할 수 있다.
0: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11: 좋아요.
0: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11: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2: oh,
11: look.
2: Yeah.
11: Yeah, wit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uh-huh. leather.
2: Boots?
11: I think it would be cool.
0: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1: 아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1: 네, 기대하세요.
0: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8: 저는 for me, I wanna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2: Oh yeah.
8: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0: 오.
8: Yeah.
0: 개인적인 사복으로 아니면 약간
8: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3: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Love you. Bye.
13: Bye bye.
0: Right.
13: Bye
0: bye.
2: That was bye lovely, bye,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11: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 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2: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 spirited energy.
0: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5: 예!
0: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15: 예!
0: 좋습니다. 뮤직.

0: Hey, Wonjin.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Yes.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내가 이렇게 해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흠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테리랑 무당분한 갈치.
0: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1: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에.
2: 돈을 줘도 못 사.
1: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1: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0: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The seventh lunar month is when the summer heat peaks. On Baekjung, a traditional summer holiday, our ancestors took a break away from farm work and spent the day eating good food. On Jeju-do Island, people went water bathing under the cool waterfall on Baekjung.
3: 요즘은 그 살기 좋아하는 안에 막 이제 아무 때라도 다녔지만은 옛날에는 먹고 살지 너무 힘든 안에. 이 여름에는 딱 백종 오고 저설공 찾아신지 몰라. 그날만 막 집에 옥수수 가락 나름이 그거 뜯어내 물로 삶아가는 이제 아조각 먹고
4: 매일매일 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
3: 물마장 먹으면 잘도 맛 좋아. 이 빈떡은 이 먹으면은 물 속에 들어갈 적에 먹은 가도 완전히 속이 편안하고 밀가루 같은 거를 먹어가면은 숨이 호흡이 너무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해 입가 답답해가지고.
0: Bingdeok is Jeju residents' soul food. They eat it in joy and sorrow.
5: 쌀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거 물만 넣고 해도 맛있어 진짜.
6: 이거 죽여 먹기는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이거 해달라고 막 고쳐가지고 해주면은 먹어.
7: 잘 삶아야 돼. 잘 삶아야지. 잘 안 삶으면은 빙떡이 맛이 없어요. 깨소금, 소금하고 깨만 넣으면 돼. 참기름하고 세 가지.
6: 제주도는 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밀로 해가지고 제사명절 때 많이 이 빙떡을 많이 넣어요.
8: 이렇게 단단단단 말면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뜨려면 이것이 푸떡. 푸떡가지고 무가 바퀴떨에 안 나와.
6: 옛날에는 풀터, 담으로 네모나게 다 와가지고 이 사람 들어가는 입구만 안 다 와가지고 거기서 불살랑 추고 집에서 이거 제사나 흔한 사람들은 가족 오면 거기서 풀주먹 먹고.
0: When it is hot, a bowl of cold raw seafood soup is the best remedy. We visited a restaurant to taste cold raw fish soup made with ingredients caught by Haenyeo.
1: 여기 해녀 사진들도 있고, 우리 미인이시네. 초자와 좀 고맙습니다. 직접 현직 해녀가 그 운영하는 여기
2: 저기 식당이라고 합니다.
9: 아이고, 어땡이 멋머는데 그 영화배우 문희경 씨 아니고, 아이고, 어땡이 와지 뜨거게.
2: 복순 예녀님. 예, 예. 미인이시네.
9: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사진 그대로.
9: 아이고, 고맙다.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멋머는데 이게 오전은
2: 아. 아니, 이게 현재, 지금도 현직 해녀가 직접 예, 예, 하는 예. 식당이라는 해가지고, 나가 초상할 수 있다.
9: 아, 예, 예. 예.
2: 아, 보니까, 여기 그 메뉴도 아주 단촐하고 몇 개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9: 아, 예, 그냥 해녀들 그냥 먹는 음식만 팔았어요.
2: 아, 그래요?
9: 예, 우리 똑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아, 막 동네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는 지금 한 건데.
2: 아, 원래 물질만 하다가
9: 예, 예, 예,
2: 음식을
9: 예.
2: 잘 만드니까 식당도 한번 해보려니까.
9: 예, 예, 예, 예. 아버지가 왔다가는 딸한테 가보라고 보내주고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돼가지고. 예, 예. 모든 게 다 고마운데 나도 그냥 그만큼 막 노력을 했어.
10: In broth with doenjang or soybean paste and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vegetables, seaweeds, abalone, red sea cucumber, murex, and sea urchin are added.
2: 자, 물에 나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와, 어머나, 비주얼 좀 봐.
9: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2: 한번 이렇게 저어서.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9: 그냥 잡아오는 거니까.
2: 어.
9: 또 막 제 저 기분 좋을 때는 더 팍팍
2: 더 팍팍 넣고.
9: 예, 예, 예.
2: 아, 전복하고 소라하고 성게. 제주 바다가 내 입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은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9: 예, 그러니까 거기 톨라고 미역이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런 뭐든 이식이 있긴 있을 거다.
2: 바로 제주에 와서 맛볼 수 있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선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9: 그렇게 그래야 돼.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2: 해녀가 직접 차려준 건강 밥상.
10: It is the wisdom of Haenyeo to use food to battle the heat and stay healthy. They go from the sea to the fields and then back to the sea. The strength that allows them to die for over 50 years comes from food. 제주 해녀 Festival was created to promote the 해녀 culture, the symbol of Jeju-do Island. Rehosted after 4 years, the festival has become a scene of excitement greater than ever. The visitors are also enthusiastic about the Jeju 해녀 Festival. This is because it is a chance to enjoy the fresh seafood caught directly from the sea.
11: 이 소라나 뭐 바다에 그런 물질을 저 전국으로 이제 판매하려고 홍보하는 겁니다.
10: To promote their catch, Haenyeo with proficient cooking skills have rolled up their sleeves. The seafood pancake gives off an appetizing aroma. 누들스 with sea urchins is a must during a festival. 해녀's food made with fresh wild ingredients caught by 해녀 themselves are now regarded as delicacies loved by many.
12: 부침개도 그리고 바삭바삭하고 성게가 듬뿍 들었어요. 정말 바다 맛이 금방 느껴져요.
13: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복죽도 먹었고 국수도 먹었고 두 그릇 먹었어요.
10: As fall approaches, an unwelcome guest visits Jeju-do Island. It's the typhoon.

0: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자놓고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청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젓갈도 다만 걸고
1: 깨끗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이것도 그렇게 몸에 좋아
2: 관광 손님들이라도 여기 오면은 다 홍해삼을 찾아 간단하게 뭐 별로 그 들어가는 것이 없고 된장에다가 오이, 배, 미나리 이렇게 해서 식초랑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간단하게.

0: Chungdali Village is both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s autumn deepens, aged pumpkins have ripened beautifully. Aged pumpkin is a useful ingredient in Jeju-do Island. It's used widely in soups, jjigae or stew, and vegetable salads.
1: 이 호박만큼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입니다. 색깔도 아주 예쁘죠. 호박이 이거 삶아서 양념하면 그렇게 맛있어. 이 무슨 재료 양념이든지 뭐 다 내가 심어서 양파고 고추고 다 가서 시장 잘 안 봅니다. 예. 그냥 금방 필요하면 가서 따다가. 물론은 이렇게 내장부터 떼내야 예, 처음 시작이 되죠. 예, 물에 잘 씻고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굵은 소금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면 지저분한 물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죠. 아까 머리통 그거 하나 나고 새카만 구멍한 문어가 이렇게 깨끗. 아주 뽀들뽀들하니 깨끗해졌죠. 그때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어를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차단해서 후방 넣고 우리는 찌개 겸 국 겸 해서 오늘 이거 해서 먹어보려고요.
2: 넣고.
1: 이렇게 해서 물 조금 넣고
2: 흘려.
1: 이건 뭐 어디가 먹어보지도 않냐고 내가 살면서 옛날 세대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문을 잡아오면은 그냥 호박 넣고 찌개 겸 국 겸 그렇게 해서 우리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소금만 간해도 제맛이 나는 거는 이제 문어의 그 맛있는 액기스와 이제 호박의 단맛 곁들이니까 제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마늘 다진 거 좀 넣고 홍고추도 넣고 풀고추 이제 파란 거 있으면 파란 고추도 넣고 이거 부추 전고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딱 아우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예.
0: Octopus jjigae with aged pumpkin uses autumn ingredients that are in season. The octopus porridge is a traditional stamina food on the island.
1: Oh. 전복도 들어가고 아주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아주 보양식으로 우리는 한 번씩 이걸 해서 먹거든요. 조상님들 오시는 날은 그냥 조금이나마 정성껏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해내다 보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잡아오는 이제 소라 문어, 예. 할머니

0: 제사가 돌아오면은 할머니 해줬던 음식 그대로 이제 해서 제사상에 올리고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랑 같이 올해 저 우리 애들 셋 날 동안 할머니가 저희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호박 이제 데우쳐서 살짝 익혀서 그 양념 넣고 해준 것이 그렇게 맛있게 예, 먹은 기억이 나서 언제나 할머니 제사가 돌아오면 이제 호박해서 그냥 할머니 해준 그대로의 이제 정성들여 올립니다. 내가 있는 한은 우리 초상님들 성의껏 대접하는 그 마음 자세가 기분이 딱 돼 있어요. 우리는 예. 아기들이랑 다 잘 되게 다 보살펴 줍사 할머니.
1: 해녀 is a mother of Jeju and symbol of strength. 해녀 dive underwater for 4 to 5 hours and walk with heavy nets filled with the day's catch on her shoulder. At the same time, she's a warm mother that gives everything to her children. 주자도 Island is approximately 45 kilometers north of Jeju-do Island. With yellow corbinas in season in autumn, people are enjoying the Yellow Corbina Festival. Visitors exceeding Jeju-do Island's population of 1,600 come to the festivities, bringing much action to the island. The yellow corbina caught in autumn is salted and dried in the wind. This is called gulbi. Gulbi has been long loved on the island as a side dish. There is another popular ingredient on Jeju-do Island. The island boasts clean waters where large, wild abalones grow.
2: Jeju-do, 이거 자연산 전복입니다. 자연산. 깨끗한 바다에 나온 거.
3: 추자도에서 잡으신 거?
2: 예, 추자도 바다에 해녀가 잡았지. 어. 해녀가 잡았어. 어. 잘하는 해녀가 잡았어.
4: 근데 이런 거 따면은 절대로 나는 안 퍼라. 막 너무 가지고 댕서 폴라간 뒤 아이고 우리 아기들 먹여야지 할까. 아기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선생이라는 애선주도 있어. 대바람에 해서 수학선생.
5: 첫째는 물빨이 시잖아요. 이렇게 근근한 데서 자라질 않고 막 물빨이 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 아래까지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맛이 좋은 것 같고 물도 맑고 청청해이라고 볼 수 있죠.
6: 이 소라도 풀소라고 저기 더 맛있어요. 저 육지 것보다. 그리고 문어도 그러고 문어도 이제 뻘 속에서 안 자라고 바위 이런 데서 나오니까 더 육질이 더 단단하죠.
5: 이 고랑이가 있었어요. 다 잡으러 갔더니 쭉 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문어를 쫓아서 끝까지 내가 갔어. 그래서 몰풀이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랐다. 썰어서 회도 해 먹고 초장에 찍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국도 끓여 먹는데요. 이거 사람 피가 맑아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것을 푹푹 고아서 인삼 넣고 대추 좀 넣고 몸 피로 회복 이 육신이 막 피로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먹어요.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그냥 그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해서 하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1: 해녀 become as hard as steel, fighting against the waves and the current that sways her. She has adapted to and sometimes challenged nature.
5: 옛날에는 욕한 제주 사람이 욕하기는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해녀를 낳아라 욕하는 소리가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직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녀라서 좋다. 아, 내가 배우길 잘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저 도시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어디서 사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해녀라는 그 이름이 저는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 있다.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보려고 하는지,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 뭐 어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쎄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 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일 뭐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그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우연

0: 딸에 대하여는 일본, 대만,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해중압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3: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Te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벌써 지금 다섯 번째.
2: 벌써.
1: 다섯 번째야 벌써.
2: 네. 오늘은 또
1: 오늘은 어떤 분이 올지. 혹은 K스타를 원하실지 네. 궁금하네요. 미인이시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5: 어디서 오셨나요?
4: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1: 레나님?
4: 네. 네.
2: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오셨나요?
4: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2: 사극?
4: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2: 맛있는 음식을
4: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1: 북근의 셰프.
6: 유나 씨 메이크업 거의 안 했던데.
1: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2: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4: 너무 재밌겠다.
1: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2: 네, 요즘.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1: 그렇죠. 우리가 한 3주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2: 그리고 약간 느낌이 있는 것
1: 저런 애교살도 또
2: 애교살
1: 저게
2: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1: 애교살.
2: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맞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1: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4: 너무 많이 봐가지고
1: 드라마? 뭐였지?
4: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1: 아 아이리스
4: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나미시네요
1: 미나미시네요?
2: 저도 몰랐는데
4: 박신혜 나온
1: 진짜 옛날 거 아니야?
2: 네. 아시는 분
1: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2: 모르겠어요
1: 나이가 어떻게 됐어?
4: 저 서른
1: 서른?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4: 한 5년 반 정도
1: 5년 반?
2: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4: 아니요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신을 보고 빠져가지고 네.
2: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4: 지금 보면 되게 어글거리고 어렸을 때
2: 그 포인트는 있는 것도 있어요
4: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2: 심쿵?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심쿵. 되게 많이 있으니까
1: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네. 이쪽 앞쪽은 유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이거죠.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2: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1: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눈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2: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1: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네. 그 파데는 촉촉하니까 매트한 게 촉촉한 거 밑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가 안 흔들린다.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2: 오,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1: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아.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오.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다크서클이 좀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은 또 너무 하얀 거 가리면 안 돼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치해서
2: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쵸.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2: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1: 컨실러였고
2: 거죠?
1: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 근처에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 눈 근처에 바르면 이제 눈 근처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2: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1: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요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분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2: 근데 보면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1: 느낌. 그러네요.
2: 애교살.
1: 애교살.
2: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2: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4: 그러니까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오늘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1: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2: 데일리 핑크.
1: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2: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살을 먼저.
1: 그쵸, 목숨을 걸어. 목숨을 겁시다 우리.
2: 근데 이게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1: 그쵸. 네, 좀 넓게 시도는 해보려고.
2: 넓게.
1: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2: 이렇게요?
1: 야 이거야. 애교살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지금.
2: 계속 이러고 있어요.
1: 아니 한 번만. 나왔다 여기다. 됐어. 그래서 위치를 좀 잡았고요.
4: 또 이렇게 해야 되죠?
1: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2: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4: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녀시대
1: 소녀시대구나. 소녀시대 아세요?
2: 네, 알죠.
1: 몇 살이었어요, 그때?
2: 아기 때였던 거
1: 같아요. 진짜 아기
2: 때? 네, 네. 그 지지지지
1: 몇 살 때 그게?
2: 그 아기 한 4살 더
1: 4살?
2: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3: 저는 얼짱 알아요.
2: 얼짱 알긴 하는데
1: 알긴 한데
2: 얼짱 아세요?
4: 네.
1: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4: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1: 싸이월드예요?
4: 등록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 안 된
2: 진짜로요?
4: 진짜요?
1: 나 주민번호 있어야 돼.
4: 네. 너무 슬펐어.
1: 싸이월드 아세요, 제니?
2: 알죠.
1: 어떻게 알아요?
2: 거기에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0: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1: 약간씩 섞어보려고.
2: 팁이 있을까요? 사연을 잘 그릴 수 있는?
1: 잠깐 맛있게 마세요.
2: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꿀팁.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1: 너무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네.
2: 너무 확실히 내려갔어. 너무 예쁜데요?
1: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이제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2: 약간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1: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 은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2: 네.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1: 그런 것 같아요.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2: 저는
1: 얼굴인데,
2: 진짜 너무 짧은데.
1: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젤룸 글로스로.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2: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1: 오늘도 메이크업이 잘 된 것 같아요.
2: 진짜요? 잘 된 그 감이 있다고 하시는
1: 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예쁘다가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와 오셨어요! 와
2: 너무 예쁜데요?
1: 어떠세요?
3: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경험 또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잖아요.
2: 진짜.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 그럼 왜 이렇게
2: 웃고 계시거든요. 이전에 수지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1: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2: 또 이렇게 한옥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1: 대박!
2: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1: 아니 여기 너무 예뻐!
4: 처음 봐요, 여러분.
1: 대박! 어, 여기 벌써 직원!
2: 아, 뭐야?
1: 직원! 들어가볼까?
2: 네, 들어가볼까요?
1: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냐?
2: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오. 어, 너무 맛있겠다.
1: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2: 네.
1: 고 괜찮네, 여기. 괜찮죠, 고기?
2: 네.
1: 지방이 맛있네.
2: 나는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1: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2: 네. 뭘 많이 넣어 먹어요.
1: 뭘 많이 먹는구나.
2: 아, 여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1: 고추.
2: 고추. 고추 드시고.
1: 저한테 준다고요?
2: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어떡해.
1: 영광이다.
2: 김치가 있으니까 언제 것도 사먹을게. 어때요? 김치쌈.
3: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이쁜 한복도 입어보고 유나로 이렇게 편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진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0: 한자 따라 주시옵소서.
2: 한국 주도인가요?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거 알고 계시네요.
1: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왜 필요 있어?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나왔죠?
1: We practically tried every summer trend. Uh-huh. Do you want to know what today's theme is?
0: 아, 알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토마토 코어잖아요.
1: That's right.
0: 어때요, 여러분? 조금 약간 토마토처럼 청량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나요? 좋습니다. 아주 멋쟁이 토마토로 오늘
1: That's
0: 한번
1: right.
0: 변신해봤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일일 토마토스 하겠습니다, 원진.
0: 오케이. Okay.
1: Alright, looks like everyone is enjoying it. We'll keep the tomato vibe going and fill today's show with sweet and tangy energy.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1: Alright.
0: 멋쟁이 토마토,
2: 파이팅!
0: 파이팅! 아, 좋습니다.
1: Alright. Ready for the first performance that's about to brighten up your afternoon?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3: That would you be down with?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1: 아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1: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Yeah.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1: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start.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Pret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3: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igi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3: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저희 유소아는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1: 어허.
4: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4: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어허.
4: 네. 아이스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네. 좋습니다. 좋아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 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보 태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Yes.
0: 좋습니다.
2: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2: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3: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2: Okay.
3: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2: And Slay queen.
3: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d the vibe well.
4: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2: Man, you're so hot!
3: Thank you, you too!
2: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3: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2: Yes, very good request.
0: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6: 그럼 제일 잘한 종호야 마지막으로 하고
7: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0: 아, 순서대로
7: 가시죠
5: 오케이 오케이
7: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7: Yeah, you first
0: Let's go
5: 카메라 okay.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0: 오케이
5: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5: 오케이 next 하나 둘 셋 멋쟁이 토마토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5: So cute
0: 가볼까요,
5: 조용히? 오케이, 하나, 둘, 셋!
8: 앙!
0: 아!
5: 오케이, 오케이!
0: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호호!
2: Alright!
0: 좋습니다!
2: Gisela, what did you think?
3: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7: Thank you.
0: You're so kind. Okay.
2: Now,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Yeah.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2: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7: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2: Oh, yes. Okay. The rider jacket.
0: Yeah.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오, yeah, you look like a model. Yeah. All black outfit. Uh-huh. Anyone
0: 좋습니다.
2: else?
10: I like my iced out pants.
2: Iced out.
10: Dripping the ice.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9: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0: 아, 아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2: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2: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1: For me, I'd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2: okay.
11: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2: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1: Yeah.
0: 또 계실까요?
12: 저는 약간 꾸안꾸?
0: 꾸안꾸?
5: 꾸안꾸!
12: 네.
5: 좋죠.
12: 네.
5: 꾸안꾸?
12: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2: 오케이.
0: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12: 자 웃지 마세요.
0: 좋습니다.
12: 누가 다른지까지요?
0: 그럴까요? 해볼까요?
12: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0: 어떤데요?
12: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나가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9: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0: 어떤 분이세요?
9: 저는 태그.
0: 오.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8: 저는 약간 섹시하고 형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
0: 덜 섹시한.
9: 아, 네 맞습니다.
0: 아 인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2: Alright, great.
0: 좋습니다.
2: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2: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8: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2: Some what?
8: Bandanas.
2: Bandanas.
8: Yeah, but not anymore.
2: Not anymore.
8: Yeah.
2: 반다나. 반다나를 쓰셨네요. 대박.
11: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8: yeah. Also bananas in my robe too.
0: 아,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태규 씨에게 바나나 봐.
0: 아, 그랬나 봐요. 반했나 봐. 반했나 봐.
5: 잘 해주셔야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연습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0: 얼마나 됐어요?
7: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와, 6 years.
7: 네.
2: Sweatpants.
0: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7: 아,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0: 아, 잘 안 입죠.
2: 추리닝 있죠.
7: 네, 있긴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때부터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0: 있죠.
9: 맞아요. 네,
7: 그런 옷이어가지고.
0: 그런 거 있어요.
7: 네.
2: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도 있어요.
0: 어떤 거 있죠?
9: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0: 네.
9: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0: 네.
9: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되고.
0: 와.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9: 네, 오래 입었어요.
0: 오.
2: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3: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2: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9: 저 있습니다.
0: 어떤 게 있죠?
9: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0: 갸루 스타일.
7: 왜 이런 거 화도 잘하는 거지?
9: 보고 싶지, 보고 싶지.
0: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7: 나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13: 하면 언제, 하죠.
7: 언제든지야.
13: 네. 야호 하시죠.
0: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11: 좋아요.
0: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11: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2: look. Yeah.
11: Yea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leather.
2: Boots?
11: I think it would be cool.
0: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1: 아 그래요?
0: 네,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1: 네, 기대하세요.
0: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8: 저는 for me, I wanna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be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2: Oh yeah.
8: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2: 오.
8: Yeah.
0: 개인적인 사복으로 아니면 약간
8: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Al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3: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 Bye.
7: Bye bye.
2: Right.
7: Bye bye.
2: That was bye lovely, bye,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11: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 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2: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 spirited energy.
0: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4: 예!
0: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14: 예!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Yes.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and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and that's party. 다다리, 다다리, come party.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높다.
1: 진짜 높죠.
2: 진짜 네. 높다.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높네요. 이게.
1: 맞아.
3: 근데 저기에 그 글씨가 있던데요.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삐뚤었는데.
2: 어 그러네.
3: 네 무슨
2: 그러네.
3: 무슨 뜻일까요?
1: 백제가 사실 망하게 된 게 나당 연합이라고.
2: 나당
1: 들어보셨죠?
2: 나당 연합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나 봐요.
2: 시간이 없었구나. 빨리 어디를 더 갔어야 됐구나.
1: 네, 그래서 비석을 직접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이 탑에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킴! 적어버리자!
2: 아 진짜요? 아, 그래. 그게 그거예요?
1: 저, 네!
4: 그럼 와, 백제의 얼마... 탑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1: 아 백제의 현재 남은 석탑은요 두 개입니다. 두 하나가 여기 부여에 있는 이 정림사 5층 석탑이고 네. 하나는 익산!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 그래서 딱 두 개!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여기가 백제 박물관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백제의 사비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대요.
2: 사비성이요?
1: 네, 성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0: 아.

0: 우와.
1: 사, 저게 사비궁인 거죠, 저게?
2: 사비궁?
0: 눈물이 나네. 천 가운데 정, 전. 전이라는 게 궁전이다, 여기. 네, 여기서
1: 천정전.
0: 이제 네, 건물에서 일을 한다, 천정전이다.
1: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경복궁이랑 개인적으로. 좀 다른 게 경복궁은 오방색이라면 여기는 오반색인 것 같아요.
1: 오반색?
2: 네, 오반색. 그 오방색이 뭐냐면 오방색은 좀 비비드한 컬러고 여기는 좀 파스텔 느낌 나는.
1: 아, 좀 더 연한.
2: 네, 연한.
0: 채도가 좀 빠진.
2: 네, 맞아요.
1: 그게 약간 절제. 아까 그 오지크. 아, 잠깐만, 뭐지? 아, 이름이 뭐였죠? 거미블루,
0: 화이불치.
1: 화이불치. 거미블루, 화이불치.
0: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진 않다. 거미블루. 아. 네, 그다음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닿지하진 않다.
3: 와, 여기 옷도 불색. 와.
4: 어머, 뭐야, 이거?
0: 우와. 우와. 어? 평상복.
4: 왜?
2: 어, 이거 옷이. 우와. 되게 고구려 복식 느낌 나는데?
4: 색깔 톤 자체가 진짜 아까 보미가 말한 대로
0: 오관색?
2: 오관색.
4: 오관색?
2: 파스텔 근데 톤. 또 핏도 그렇고 뭔가 고구려 양식이랑 많이 비슷해요.
4: 대례복이라고 돼 있는데.
0: 네, 대례복. 파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치, 되나요?
4: 중요한 맞나요? 행사 시에 아, 입었던.
2: 맞아요, 행사에 입었던. 이거 다 손자수예요.
4: 와, 이거는
0: 진짜 아름답다. 확실히 태국 궁전보다는 네. 엄청 검소한 느낌이 들긴 하죠.
3: 어, 맞아요. 뭔가 태국이랑 확실한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게 이 말씀하신 약간 절제된 느낌도 있고 이 디자인도 살짝 달라가지고 되게
2: 태국은 어떤 색감을 주로 써요?
3: 보통 금. 노란색, 금. 아, 응, 맞아요. 금 그런 색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4: 그리고 엄청 화려하잖아. 아.
3: 맞아요.
4: 거기 궁 보면은 장난 아니야.
3: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요.
1: 그러니까. 감독님 이거 네 개예요, 저희 이거?
4: 아, 네. 잠깐만, 헌터 씨. 헌터 씨 사냥꾼.
3: 맞아요.
4: 헌터 씨한테 딱 맞네, 이 느낌이.
3: 그럼 제 이름이 사냥꾼인 만큼.
1: 사냥꾼인 만큼.
3: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2: 근데
1: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근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0: 괜찮아.
1: 일단은 자세나 이런 멋있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레골라스 느낌이 약간.
0: 아, 레골라스.
3: 자세, 자세. 자세. 레골라스. 어, 알겠습니다.
4: 자.
2: 오, 힘은 좋으신데? 오, 힘은 좋으신데?
0: 우와!
1: 자, 이제 이도 씨.
0: 제가 보니까 이 자세를 앞을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옆을 향하고.
1: 와. 근데 일단 자세 돼 있어. 와! 일단 자세 돼 있어. 와! 아무도 됐어.
0: 아니, 인정 안 해주세요. 아, 인정.
1: 인정.
5: 1등하고 2등 하신.
1: 네. 이도 씨랑 헌터 씨. 네.
5: 이따가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3: 와! 반을 주시나요?
1: 선물 있었어요? 아, 그럼 더 열심히 했죠, 감독님.
0: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1: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감이.

0: 집 이가요.
1: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2: 어명을 내리옵소서. 주라.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1: 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2: 주나 저희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사옵니까 주나.
3: 방갑해졌노요.
4: 응?
1: 어? 네?
2: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주나?
3: 상갑해졌노요.
4: 상가 패션을 가져오라고요?
3: 아니요, 저 배달 시켜달라고요.
2: 어, 배달. 어떤 걸로 주문해드리옵니까 주나?
3: 오늘은 치킨으로 간다.
2: 아,

0: 진짜 높다.
1: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2: 여기가 능사라는 사찰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능사 5층 목탑이에요.
0: 아, 여기도 5층이구나.
2: 이게 높이가 38m나 되거든요.
0: 38m.
2: 느낌도 안 오죠?
3: 네.
2: 그게 요즘 건물로 치면은 한 13층 정도의 높이라고 우와. 보시면 돼요.
3: 우와.
2: 그 시절에 이 13층짜리 목탑을 지은 거예요.
3: 우와.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는 못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었대요.
1: 에? 튼튼해 보이긴 해요. 뭔가
0: 그럼 진짜 실제 백제 사람들은 이거를 봤겠네요, 그러면?
2: 그렇죠, 봤죠. 만들고, 받고, 즐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0: 네. 너무 예쁘다.

0: 대학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재현해놓은 거, 제작 과정을 네, 공방에서 재현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왜 백제의 문화재,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동대학로.
1: 제일 가장 대표적인.
2: 금동대학로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향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은 그 향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1: 와, 이렇게 나눠서 만든 거구나. 네.
0: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는요, 금동.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그 보면은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을 넣은 것들이 뭐 악사라든가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백제의 기술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고구려도 그런 게 있어?
2: 고구려도 아마도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백제랑 고구려가 연관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아마 이렇게 엄청 문화재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엄청, 그렇죠. 네,
2: 너무 궁금해요.
1: 네. 아, 근데 있으면 진짜 구경 가고 싶긴 하다. 고구려의 또 문화 예술품과 네. 또 백제, 또 신라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면 더 재밌을
2: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엄청 넓다.
1: 그쵸?
0: 여기 안에가.
2: 이쁜 건물도
0: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걸었는데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
1: 엄청 고파요.
0: 네.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좋아요.
1: 뭐 먹죠?
0: 뭐 좋아해요?
1: 밥이요.
0: 그냥 밥. 약간 한식파.
3: 쌀밥.
0: 아, 쌀밥파.
3: 아, 너무 좋죠.

0: 저 사실 밥이 좀 먹고 싶긴 해. 어? 어?
1: 예?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0: 뭐야?
3: 뭐야, 뭐, 뭐야?
0: 너 뭐야?
3: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0: 네. 쌤. 저희 어? 멤버예요.
3: 예?
0: 저희 팀 멤버예요.
3: 진짜로?
0: 이거 타고 왔어?
4: 제가 사실 헌터가 오늘 혼자 부려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따라왔거든요.
3: 같이 온 거예요?
0: 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4: 따라왔습니다 제가.
3: 말도 안 돼. 있다.
0: 말도 안 돼.
4: 아니 제가 예. 진짜 팬이거든요.
3: 저요?
4: 네.
3: 아 진짜요?
4: 쇼박스 채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3: 아, 정말요?
4: 할래볼래 할래볼래 이거 진짜 좋아해서.
3: 저를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밥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3: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3: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3: 지금 안 먹으면 매매그리.
4: 매매그리.
0: 오케이. 렛츠고.
3: 빨리 밥 먹을래.

0: 기분이 어때?
1: 나 떨고 있니?
0: 오늘 컨셉은?
1: 생태 탐험가.
0: 하고 싶은 말?
1: DMZ로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군위생태원 보호지역팀의 팀장 신현철입니다. 보호지역팀은 우리나라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 같은 국가보호지역과 해안서구, DMZ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생물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변화상 보호지역의 발굴,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한반도의 그 원형적인 경관과 지형을 가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희귀동식물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70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네, 보통 생태계 조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식생, 그리고 그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NG 조사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반 지역 조사는 그 조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NG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솔화에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지름지의 출입구인 그 남방 한계선 통문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 신원과 반입 장비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방탄모, 방탄조끼, 그다음에 조사자 표식을 착용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군인의 경호를 받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G는 다양한 멸종 야생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구토 면적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에 약 24%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나 사냥노루, 사냥, 버드가지 등 약 108종의 멸종위중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DNG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생태조사 장비에서도 멸종위중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은 군인의 목격담 등 서식 가능한 가능성만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개체인지 야생개체인지 확인해보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대 조사가 실시하였습니다. DNG가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상징적인 곳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가슴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DN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도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산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군사 장비, 시설 등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 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곧 생태계 보전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0: 그리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1: 나. 예, 반갑습니다.
0: 그 저희 통일부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1: 예, 광화문 필통이라고. 네. 예.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쭉 진행된 프로인데 네. 거기 2년 동안 MC를 했어요.
0: 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나?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이분은요,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 출연자셨어요.
2: 네, 출연자. 초대돼서 그때 네. 6년 전에 뵀었죠.
1: 2020년 네. 봄.
3: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4: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
0: 그러게요.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전투 식량이 좀 요즘 현대화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네. 요즘은 이걸 뭐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1: 모르죠, 제가.
0: 요즘은 이거를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음식이 가장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쓰인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4: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군방색이에요. 전투식량은.
0: 아, 그래요?
4: 오리지널 색은 카키색으로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4: 이게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와우. 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구나.
1: 저희 때는 이 전투식량은 군 생활뿐 아니라 저한테 강렬한 기억 두 개가 있어요.
0: 어? 말해주세요.
1: 하나는 뭐냐면 94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그때 많이 했어요. 부탄가스, 물,
4: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 집에다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될 것, 뭐 사발면. 네. 거의 이제 전투 식량, 전쟁 식량인 네. 거죠, 그게.
4: 그쵸.
1: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0: 어머. 예,
1: 도쿄에서 지진을 겪었어요. 저 진도 8 이하 겪은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예, 그 아는 교수님 댁에 가서 구급 피난 장비?
0: 네.
1: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4: 아.
1: 일본은 지진 나면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피난백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저에게는 이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물건인데
4: 저 이걸 보면 덥거나 추운 느낌이 확 나요.
1: 그러니까 군생활.
4: 왜냐면 한여름에 막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걸 먹거나 한겨울에 동절기 훈련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여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1: 2, 3년 전에는 평화가 가까이 있기보다는 평화의 반대말이죠. 폭력. 굉장히 두려운 상황. 오물풍선 날아오고 막 포탄도 바다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방이 조용하잖아요.
0: 그렇죠.
1: 가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조금씩 그렇게 평화롭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4: 최근에 전쟁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랑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0: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해보니까 저는 혐오가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1: 무지, 그러니까, 무지
0: 그렇죠. 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곳에 일단 안 가봐서인 것 같아요.
1: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0: 그래서 참 저는 일단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직접 가본.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DMZ인 것 같아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지방에서
1: 맞아요,
0: 이 DMZ
1: 맞아요.
0: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1: 맞아요.
4: 우리가 DMZ라고 하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분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0: 네.
4: 잘 가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1: 두려움과 공포를 맞는 상황들이 굳이 DMZ와 관계된 그 남북 대결로만 초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될 수 있다. DMZ를 이제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자.
0: 네.
1: 이제 파주는 많이 가봤으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자면 사람들 반응이 거기가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가 평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미래.

0: 분단된 남과 북이 있었을까요? 분단된 한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선대한테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서대문 형무소도 평화와 통일을 특히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는 그냥 독립운동 답사지
1: 맞아 예,
0: DMZ는 평화통일 답사지
1: 네.
0: 그걸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장소성의 영역화라고 하거든요
1: 네.
0: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팻말에 써 있죠
1: 강압적이네요
0: 근데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예를 들면 땅굴에 가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땅굴에 가서 야 이 굴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 희생이 있었을까 이 남북의 대치와 상황이 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장소성의 의미, 장소의 의미, 장소성이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확장을 좀 해보자.
2: 그러니까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1800km로 이제 교수님도 가보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하거나 소름 끼쳐하는 곳이 딱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가 백두산.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1: 네.
2: 또 하나가 여순감옥. 안중근 선생께서 거기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남북은 향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가로 가야 우리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죽기 며칠 안 남겨놓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북에 우리는 지금 분단된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저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놀랐거든 그래서 김진아 교수님 책 보면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3: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0: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It doesn't matter if it's over a century old. And it doesn't matter if there are steps to climb. However, there is one condition.
1: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고로 사대문 안에 살아라.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0: Still, this house seems too old. Do you have to enter it to realize that fact?
2: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0: Aren't these the four gates of Seoul that 정약용 advised on never leaving? Could this person also be obsessed with them?
3: 멀지만 여기 와서 사대문 아니라 역사도 많아서 아주 좋아요.
0: How would a foreigner know about the four gates? But his house is no less distinctive. Do you see how the pillars are broken in half? What can be done about the awkwardly placed rafters?
4: 다음번에도 이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3: 영자는 이렇게 잘 했으니까
5: 또 다시 할까? 그것을 모르겠네.
0: This is the story of the people who fixed old houses to live in Seoul within the four gates. We're entering the four gates of Seoul in search of old houses. The streets of Sachon possess a classical grace. Isn't that right, Director Sir? But there are several old houses in the area, so which one are we looking for?
6: 네, 두 채를 한 채를 위한 집입니다.
7: 아니, 구호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채를 한 채로 만들었다고요?
0: So, you mean two houses were attached to make one, right? Can you really see in passing whether this is one or two houses?
7: Oh, oh, oh.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두 채 이은 집 없는데요? 있다고요? 아니 벌써 골목길 끝까지 와버렸는데? 아 저기 이 집이구나. 건축 탐구집 푯말이 있네.
0: You found it. Director, I applaud you.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8: 어서 오세요.
7: 아, 어이, 외국분이 야, 한옥에 사시는구나. 어. 야, 어이 궁금한데 한번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9: 어? 네.
8: 네, 알겠습니다.
0: This is a hanok where an international couple resides. So, how did you get the idea to combine two houses into one?
8: 소장님 안녕하세요.
7: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아,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7: 야, 좀 너무 의외의 분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9: 찾아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7: 아, 예. 아니 두 채를 이은 집을 찾으라 그래서 이 동네를 한참 헤맸는데
8: 여기 두 채 이은 집 맞아요.
7: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8: 감사합니다.
7: 야,
8: 알아듣는 말.
7: 아, 그래요?
8: 오, 아직 말이에요. 말 아직이요.
7: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8: 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7: 어, 스페인이요? 이제 국제 부부신데 어, 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셔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한옥도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반가워. 오래된 집을 원 없이 고쳐본 아내 허영전입니다.
8: 자극 좋아하는데 어, 사대문 안에 사게 된 남자 아드리아입니다.
3: 여기 용인하도 샤도 그렇고
9: 뿌리 깊은 나무.
3: 아, 뿌리 깊은 나무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 역사도 깊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9: 저희가 원래 이 동네 서촌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어느 날 그냥 부동산에나 한번 가볼까?
0: At first, a lease agreement was reached before the owner suddenly put it up for sale. That was unexpected when they were preparing to move in. But this house stayed on their mind.
4: 계약을 한 상태면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받는 상황 아니에요?
9: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사실은 했었어요. 계약금을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돌려받는 대신에 그만큼을 저희한테 깎아주시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죠.
8: 뭔가 데스티니나 뭔가 그런가.
0: The 100-year-old Hanok, which was destined to be theirs. Let's explore it in earnest. So if two houses are linked, how is the structure? I can't readily imagine that, so I'll have to see it for myself. Since it started out as two, it would be wider than other hanok in Sachon. But is this really a hanok? A structure like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Judging from the rafters, it's definitely a hanok. But without the pillars and rafters, it would look like a foreign house. How curious.
7: Oh, wow. 너무 예쁜데요?
9: 감사합니다. 와,
7: 밖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9: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7: 근데 또 바닥은 왜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9: 이거는 자연석이에요.
7: 아, 돌이에요. 자연석이에요?
9: 네.
0: Stones were laid down on the living room floor. How befitting of an international couple.
7: 자연석을 쓰셔서 그런지 약간 마당 같기도 하고 네, 또 실내 중정 같기도 하고 캔마루도 있고
9: 맞아요.
7: 분위기가 되게 독특하네요.
0: The wooden porch confirms my suspicion. This was originally a yard, but the ceiling made it into a living room. More wonders of this house are getting revealed.
7: 그런데 이게 이제 집 주체를 이은 거잖아요?
9: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7: 위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인다고요?
9: 네네.
10: 가보시면 알아요.
7: 오, 그래요? 근데 2층이 있어요, 한옥에? 이상하네. 아, 석축인가? 설마?
9: 그쵸, 석축이죠.
7: 와.
9: 이웃집의 야. 석축입니다.
7: 야, 이웃집의 석축 이렇게 잘 이용할 수가 있구나.
9: 그쵸. 돈 안 들인 인테리어.
7: 아, 진짜, 대박.
0: This stone wall was always here, but thanks to it, the path to the second floor became stylish. Should this be called a terrace or a rooftop? Just look at how pretty these flowers are. Spring has arrived here. But what is the identity of this place?
7: 진짜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누가 이미 집을 졌네요, 위에다.
9: 아, 네. 올해는 또 까츠가 놀러 왔더라고요.
7: 어? 근데 지금 천창인가요?
0: So, was that not a ceiling, but a skylight?
9: 저희 처음 집 보러 왔을 때 that's when we decide right? With yes. this terrace and also the scenery.
10: Mm. Exactly. I think that was the thing that made us think, oh, this can be our place.
9: 저희도 겨울에는 입고 지내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올라와서 항상 생각해요. 아, 맞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샀지.
10: 맞아요.
0: This means the scattering apricot blossoms can be viewed from the wooden porch. This is a Living Nature documentary broadcast live from an 85-inch TV on the ceiling.
10: 역시 테라스가 아. 제일 중요했어요. 그때 바로 그 꽃이도 피고 아 봄이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아 사자. 데스티니. 데스티니 느낌이 느꼈어요.
0: How romantic the ambiance of this house is. I would be charmed as well. And beauty is not limited to the flowers. How quaint are those mountains and streets framed by roof tiles?
7: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확실히
9: 그쵸?
7: 이 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아, 요렇게 두체가 연결이 됐구나.
0: Viewing from above, I can understand for sure how two houses became one. You even got a one-of-a-kind rooftop terrace, so you're very lucky.
10: 그런데 그때 기와 아니었어요.
7: 지붕이 기와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한옥이면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 두체가 다른 지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7: 심지어요?
9: 네. 응? 색깔도 다른 재료였어요.
0: The previous owners had simply covered the area against rain leaks without repairing it. How was the condition of the rafters? They were about to be demolished, and even that wasn't an easy task.
9: 사실 공사도 공사인데 철거부터가 좀 문제였어요. 여기가 1톤 트럭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Parking big cars in this narrow street was unthinkable. But there is always a way out of things. A slide was introduced to help them. By employing a creative idea to resolve the problem, the 100-year-old hanok was reborn with new rafters. A shape in which the 100-year-old girder holds up one-year-old rafters. This is an unusual scene that wouldn't have been possible had the old house not been repaired.
9: 사실 저희가 지붕 때문에 이 집을 고치게 된 건 아니었어요.
11: 아, 그때 밤이었는데 네? 그 뭔가 우직근 소리가 들렸어요.
7: 우직근이요?
11: 무너질 것 같아.
9: 무너질 것 같아서.
7: 정말요?
0: After a crack sound was heard and they looked into it, they saw that the pillar had been floating in midair. That was a close one. Termites, rain, and age had been the culprits.
7: 그럼 이 기둥들이 다 보강이 된 그런 기둥들인가요?
9: 맞아요. 원래 기둥들이 전부 다 왜? 바닥에서 떠 있었어요.
11: 맞아요. 플로팅 기둥.
7: 플로팅 기둥?
10: So it was a miracle that it was still standing.
3: 엄마도 사진 보내면 뭐 죽일 뻔했어요. 저,
9: 아 죽을 뻔했다고 사진 뜯어놓은 사진 보시고.
3: 왜 이런 집을 샀어요? 이렇게 먼저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0: While concrete can't be taken out and inserted, hanok can have pillars reinforced for life prolonging. That's how the 100-year-old pillar was rejuvenated.
7: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우직근 소리를 듣고도 집을 고쳐 사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갖고 있는 거를 좀 내려놓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오늘 두 분 집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9: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집의 공사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11: 장마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그 선물이 컸어요.
9: 길어진 기간 동안 네. 저희가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사실 아기들의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아이 방이 저쪽에 숨어 있습니다.
0: Of course there should be a room. That's for sure. But where is it exactly? Could this be a room and not a wall?
7: 오. 벽인 줄 알았는데 아 미닫이구나. 거기도 열려요?
11: 맞아요. 두 개 다 열어요.
7: 오, 야, 쏙 들어가네. I
0: deserve congratulations. When raising their children to be sleep independent, the children's room is as important as the master's room. Here is a double deck bed for both of their children. So that's a relief. How lucky they were to have a long construction.
7: 세 번째 예상을 벗어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방에 창문이 없네요.
9: 창문이 없는 대신에 방 침대에 누워서는 풍경이 보이게끔 반대쪽에 창문을 설치했어요.
0: When the sliding door is opened, the mountain comes into view. There are several faces in this house thanks to the door. When closed, it looks like a pavilion. But when opened, there is another hanok inside.
7: 이 미닫이 문도 좋지만, 아, 이 천창이 정말 이 두 분 집에 정말 백미인 것 같아요.
11: 맞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풍경이 여기 집에 들어오는 거. 네. 그 비가 올 때는 여기 대청마루에 앉고, 네. 그 꽃 보고 싶으면 네. 여기 바닥에. 누워서 보는 거 그거는 아주 아주 좋아해요.
0: While ceilings in several houses were seen many times, this is the most picturesque ceiling of all. Thanks to that window, spring entered the house with a bounce in its step.
9: 이렇게도 예쁘지만 한 가지 네. 풍경이 더 있습니다.
7: 아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요?
11: 보여줄까요?
7: 오, 이렇게 닫히는 건가요?
9: 그쵸.
7: 이야, 이렇게 자동이구나. 저는 수동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3: 그런 거. 네. 네, 그런 건 달라요. 오.
0: One spring day becomes a painting here. The ceiling completes this house.
7: 오, 진짜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한 폭의 동양화 같은데요?
9: 그쵸, 수목화 느낌이 나죠.
0: When birds fly by, the triptych folding screen comes alive. How fascinating it is to see.
7: 스페인어로 환상적인 뭐죠?
3: Fantastic.
7: 왕 이렇게 손을 이렇게
3: 해요? Fantastico.
7: 왕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거는 이탈리아잖아요.
7: 아, 그런가?
0: The scenery welcomed into the home isn't limited to the sky. When the blinds are opened, even the streets and mountain far away rushes in.
9: I won.
0: That's why this 30 square meter house isn't narrow at all.
7: 오, 이 창문을 다 여니까 이 서촌 풍경하고 저 북악산이죠?
9: 네, 북악산하고 북한산까지.
7: 오, 아, 정말 선생님 집 마당으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9: 풍경을 안으로 들이려고 창을 많이 냈어요. 어...
3: 옛날 기와의 풍경도 그렇게 보이면서 조금 서촌 옛날 서울의 그 역사 느낌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0: The happiest time of the day for Spanish man Adria is when he heads home back from work. While in Seoul, the streets of Seochon transport him to another world.
12: 직장은 어디예요?
3: 송도예요.
12: 인천이요?
3: 맞아요.
12: 너무 먼데?
3: 멀지만 이 풍경 보면 다 괜찮아요.
0: That's why his 90-minute commute is manageable.
3: It maybe felt like in a past life. 옛날에 여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왕까지 아니요. More like middle class. It felt like being at home while walking in the streets.
0: He might look Spanish, but he keeps talking like a Korean. So, Adria, are you sure you weren't a Korean in your past life?
9: Mm-hmm. 자기 도시 출신이라고 저희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가보니까 시골인 거예요.
3: 한국 사람한테 시골 같은 작은 도시예요. 항상 풍경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중요했어요.
0: The mountains and nature of Spain are unforgettable childhood memories for Adria. Ms. Youngjeon and Adria met when they were studying abroad in the U.S. and even married in a traditional Spanish stone house. This stone house resembles a hanok.
3: It's a house built traditionally with wood, with materials from the place. And I feel that's connected to my childhood and also to where we are now. 여기 서촌에 들어오면 그 템포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9: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연이 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저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일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집이에요.
0: A house with a door that leads to another time. That would be true if you could see such a view every day while lying down. I'm envious despite myself. A house is a space in which you can take a temporary break from the hectic outside world. Only after they moved to Seochon did the couple feel that they found their real home.
7: 문득 옛날 집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9: 전통 한옥의 느낌은 아니었고 요즘에 많이 아마 보시는 한옥 스테이의 느낌으로 고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머물고 가는 집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매일 밤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던 거죠.
0: The living room was one whole area and the kitchen was tiny. And embarrassingly, the bathroom didn't even have a door. The house required a structure change for them to reside in it. The bathroom across the yard was brought into the house and the kitchen was expanded.
7: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칸수가 세 개, 네 칸 정도인데 한 칸을 할애를 한 거니까
11: 그쵸.
7: 오, 정말 크게 쓰신 것 같은데요?
11: 맞아요. 제가 요리사죠.
7: 네? 요리사? 근데 특이하게 또 상부장하고 어? 후드!
11: 그쵸.
7: 오, 이 집도 후드가 없네요.
11: 맞아요.
0: The upper cupboard lacks a hoo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house was the view. You must endure if you want to live in a house like nature. But Adria, what are you doing on the rooftop terrace?
11: 우와,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요. 오, 일이 많아서 끝이 없어. 우와. 어, 계절에 따라 일이 다르지만 그 자연에 가까워.
0: That isn't limited to flowers. In autumn, there are ever so many persimmons and apricots. Seasons in this house enter and leave through the rooftop.
10: It feels a little bit like being in the countryside too.
9: Having
10: to cleaning up, picking the fruits and making jam.
11: 불편한 것도 물론이죠.
10: 그 겨울 옷에 여름 옷에 바꾸면 불편한 느낌이
9: 흔히가 안 하잖아요.
10: 맞네요. 그런데 네, 너는 불편하죠.
9: 불편하지만 집을 가꾸는 데서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한옥에서 사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10: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0: What does it mean to repair an old house? The task of shouldering time seemed like a great burden. But seeing this house, that isn't entirely true. Why are you thinking about shouldering time? You can simply place your own scale time on some already old time. Since it's old, it felt comfortable and nice. This old house already knew the method of leaning onto nature, which short-lived humans will never know.
7: 신기하게도 이 도시명 한옥이 지금의 아파트 같았거든요. 대량으로 개발이 된 한옥의 하나잖아요.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이렇게 훌륭한 또 천창이 생겼잖아요. 만일 그 고정관념이 갖고 있었으면 부엌도 없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거실도 없었을 수 있어요. 혹시 100년 후에는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이 아파트에도 보이지 않을까요?
11: 네. 아, 시원하다.
9: 진짜?
11: 따뜻하지만 시원하다. 이 풍경 없으면 어떡하죠?
9: 그래서 이사 오기 잘했다.
11: 잘했다.
9: 고치기도 잘했다.
0: These two people were lucky enough to live in a house with apricot blossoms. Since you know how to spot diamonds in the rough of ages-old dust, you deserve such good luck.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 있다.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보려고 하는지,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 뭐 어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을 쓰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 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일 뭐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그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우연

딸에 대하여는 일본, 대만,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특기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Terracol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핵융합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3: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0: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2: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Te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벌써 지금 다섯 번째.
2: 벌써.
1: 다섯 번째야 벌써.
2: 네. 오늘은 또
1: 오늘은 어떤 분이 올지. 혹은 K스타를 원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
2: 오. 미인이시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디서 오셨어요?
3: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1: 레나님.
3: 네.
2: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오셨나요?
3: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2: 사극?
3: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2: 맛있는 음식을
3: 먹으러 가고 싶어요.
1: 오, 북근의 셰프. 유나 씨 메이크업 거의 안 했던데.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2: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3: 너무 재밌겠다.
1: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2: 네,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1: 그러니까.
2: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1: 그죠. 우리가 한 3주 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2: 그리고 약간 느낌 있는
1: 저런 애교살도 또.
2: 애교살.
1: 왜 저렇게
2: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1: 애교살.
2: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맞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1: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3: 너무 많이 봐가지고
1: 드라마? 뭐였지?
3: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1: 아이리스
3: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나미시네요
1: 미나미시네요?
2: 저도 몰랐는데
3: 박신혜 나온
1: 진짜 옛날 거 아니야?
2: 네. 아시는 분
1: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2: 저 모르겠어요
1: 나이가 어떻게 됐어?
3: 저 서른
1: 서른?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3: 한 5년 반 정도
1: 5년 반?
2: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3: 아니요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 씨네 보고 빠져가지고 네.
2: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3: 지금 보면 되게 어글거리고 어렸을 때
2: 그 포인트는 있는 것도 있어요
3: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2: 심쿵?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심쿵. 되게 많이 있으니까
1: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2: 네.
1: 이쪽 앞쪽은 미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이거죠.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2: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1: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2: 네.
1: 눈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2: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1: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2: 네.
1: 그 파데는 촉촉하니까 매트한 게 촉촉한 거 밑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가 안 흔들린다.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2: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1: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다크서클이 좀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은 또 너무 하얀 거 가리면 안 돼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치해서
2: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쵸.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거.

0: 자,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1: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0: 컨실러였고
1: 거죠?
0: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금체에 바르면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는 눈금체에 바르면 이제 눈금체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2: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0: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1: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0: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눈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1: 근데 보면은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0: 그러네요.
1: 있고 애교살.
0: 애교살
1: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1: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3: 약간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0: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1: 데일리 핑크.
0: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1: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살을 먼저.
0: 그쵸, 목숨을 겁시다 우리.
1: 근데 그쵸,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0: 네, 좀 넓게 시도는 해보려고.
1: 넓게.
0: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1: 야,
0: 이거야. 애교살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지금.
1: 계속 이러고 있어요.
0: 아니, 한 번만. 나도 여기다. 됐어. 애교살 위치를 좀 잡았고요.
1: 또 이렇게 해야 되죠?
0: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1: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3: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녀시대
0: 중. 소녀시대 세대구나. 소녀시대 아세요?
1: 네, 알죠.
0: 몇 살이었어요, 그때?
1: 아기 때였던 거
0: 같은데. 진짜 아기 때?
1: 네. 그 지지지지.
0: 어, 몇 살 때 그게?
1: 그 아기 한 네 살 더.
0: 네 살?
1: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4: 아, 얼짱 알아요?
1: 얼짱 알긴 하는데.
0: 알긴 한데.
1: 얼짱 아세요?
3: 네.
0: 나이 젊은 거 아니에요?
3: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0: 싸이월드예요?
3: 등록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 안 된다는
1: 사람이야?
0: 진짜요? 나 주민번호 있어야 돼.
3: 네. 너무 슬펐어.
0: 싸이월드 아세요, 제니?
1: 알죠.
0: 어떻게 알아요?
1: 거기에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0: 아니, 캐스팅이 재밌는 것 같아. 20살 차이. 거의 20살 차이. 아, 지금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쉬머 펄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착시 효과를 조금 내보려고 만들어내겠어, 애교살을. 지금 애교살 지금 약간 한 80% 정도 됐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보시겠어요?
3: 네.
1: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3: 아, 그래요?
1: 상태에서.
0: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5: 조금 컬러를 이제 눈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핑크보다는 약간 브라운 로지한 느낌의 컬러죠. 눈 가까이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1: 같은 핑크로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5: 그쵸. 같은 핑크를 쓰면서 이 애교살 그림자에도 무드를 좀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컬러들을.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1: 블랙 아이라인으로만 안 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5: 약간씩 섞어보려고.
1: 팁이 있을까요? 선을 잘 그릴 수 있는?
0: 잠깐 말 시키지 마세요.
1: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꿀팁.
0: 숨을 쉬지 않는 거.
1: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0: 너무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네.
1: 너무 확실히 그려봤어. 너무 예쁜데요?
5: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1: 약간 이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0: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은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요즘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1: 네.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0: 그런 것 같아.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1: 전 진짜 너무 짧은데.
0: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용 글로스로.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1: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0: 오늘도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아요.
1: 진짜요? 잘 된 그 감이 있다고 하시네요.
0: 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예쁘다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너무 많은 이런 경험 또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잖아요.
1: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계속해서 웃고 계신 것 같은데.
0: 아, 왜 이렇게 웃고 계시거든요.
1: 이전에 수진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0: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1: 이렇게 한복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0: 대박!
1: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0: 아니 여기 너무 예뻐!
3: 처음 봐요 이런 거구야.
0: 대박! 여기 벌써 직원!
1: 뭐야?
0: 직원! 들어올까?
1: 네, 들어가볼까요?
0: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냐?
1: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오. 너무 맛있겠다.
0: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1: 네, 들어가볼게요.
0: 이거 고 괜찮네요, 이게. 괜찮죠, 이게?
1: 네.
0: 지방이 맛있네.
1: 저는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는 거.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0: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1: 네. 뭘 많이 넣어 먹어요, 저는.
0: 뭘 많이 먹는 건가?
1: 아, 여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0: 고추.
1: 그죠. 그치.
0: 저한테 준다고요?
1: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못했어.
0: 영광이다.
1: 김치가 있으니까 저는 제 것도 사야겠다. 어때요? 김치쌈.
3: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유나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진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0: 한 잔 따라 주시옵소서.
1: 한국 주도인가요? 네.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건가요? 알고 계시네요.
0: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별 필요 있어?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시고.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3: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3: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4: 깜짝 놀랬고요. 또 탄성을 질렀습니다.
0: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5: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검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0: Chu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5: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0: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5: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0: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5: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 전원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0: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5: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 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 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 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0: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4: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5: 용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4: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 매장 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그런 매장 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6: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예요.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8: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7: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8: 다행이다.
7: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9: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10: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11: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First discovered in 1996, the Chu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6: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부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청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0: The Yeongsan-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ungche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6: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0: Who did the tomb belong to?
10: 정청 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0: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9: 자, 요건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 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10: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청 고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0: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10: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청 고분에 수출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10: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ungcheo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9: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돼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0: 정청 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0: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ungcheo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6: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신발의 주인이나 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0: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10: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6: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0: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11: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동식이 일본 그리고 가야코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0: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0: 보이그룹 원앤오프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5: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프의 이션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8: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8: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8: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7: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7: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원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7: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7: 굿즈
1: 나눠드리는
7: 굿즈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7: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7: 그쵸.
8: 이제 저희 뷰티 원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7: 좋아요.
8: 괜찮잖아요?
7: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농구였습니다. 우리 원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6: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4: 와이언님 가시러 가겠습니다.
7: 제가 가나요?
4: 네.
1: 오케이, 와이언 렛츠고.
7: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7: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6: 랑!
1: 와!
7: 야, 이거,
9: 오우! 수고하셨습니다.
7: 이게.
9: 어떠셨어요?
7: 이게 크게 할 줄 몰랐네.
6: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7: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6: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7: 네, 너무 영광이었고.
4: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6: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7: 오케이. 그러면은
6: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7: 맞아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 어디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7: 네?
6: 진짜요?
7: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6: 진짜 안 말해줘.
7: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6: 무서운 건 아니죠? 그냥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7: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6: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7: 난 모르.
6: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7: 무서운 거라고? 나 모르겠다. 일단 타자.
10: 안녕하십니까?
7: 네.
10: 잘 나가세요.
7: 예. 안녕. 살아서.
6: 같이 안 가세요?
7: 나 가지고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1: 금강산도 19경이야.
7: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1: 일단 먹어.
7: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1: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7: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1: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7: 재미가 없나?
11: 응,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7: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1: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7: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1: 그래도 끊으라고 해?
7: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1: 우리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7: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1: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을 거야.
7: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난 진짜로 무서웠어.
11: 무서웠어 나.
7: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5: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12: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12: 이런 거 같은데?
5: 이거 뭐야? 어? 어?
12: 저 보이죠?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12: 보여줘야지.
5: 아 이...
12: 왜이래요?
5: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2: 같이 보자.
5: 아니
12: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 먼저 들어가.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12: 계세요.
5: 계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13: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3: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12: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맞춤 일단 정상.
1: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네.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곳이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아,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연관이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해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렇죠.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어요. 네.
2: 여름 쿨.
1: 여름 쿨.
2: 한 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2: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의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0: 이렇게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여러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가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자, 다른 거. 뭐.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2: 웜톤.
1: 쿨톤.
2: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2: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노력해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2: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려면.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2: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함스러운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2: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지.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기도
2: 하고.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사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 쿨톤?
2: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1: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2: 아싸, 어,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예?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이 작은 친구? 형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어, 이 정도는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오,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봄보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님과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저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0: 오!
1: 더 발라야 되나?
2: 오, 뭐야, 좋다.
3: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1: 와우! 와!
3: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3: 아니.
2: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1: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1: Yeah, for our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2: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고려 후기의 문신이었던 이조년의 시를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평시조 이화의 월백하고 감상해 보셨고요. 강권순 명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선생님, 먼저 시조를 비롯해서 가곡과 가사를 정가라고 부르잖아요. 이 정가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가랑 어떤 음악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정가는 아정한 노래. 그리고 바른 노래라고 합니다. 정가는 범패 판소리와 함께 3대 성악곡으로 들어가죠. 그 정가 안에는 가곡, 가사, 시조가 있고요. 특이한 게 가곡은 우리나라 성악곡에서 유일하게 노래라고 칭해집니다. 뭐 나머지는 창이라고 하든지 뭐 소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을 하죠.
0: 네.
1: 네, 그래서 특히 시조는 옛날 조선시대에 시절가라고 그래서
0: 네.
1: 유행가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시조가?
1: 네.
0: 네. 그러니까 정가는 그럼 가곡, 가사,
1: 시조.
0: 시조 이렇게
1: 네.
0: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그 정가의 매력은 뭔가요?
1: 정가의 매력은 느림. 느림의
0: 느리다.
1: 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느리다 그러면 보통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느림의 아름다움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이 느리다라고 하면 호흡도 느려져야겠지요. 가사를 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0: 네.
1: 호흡이 느려짐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긴 호흡을 하다 보면 단전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죠.
1: 네, 결국은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수신의 음악이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이 마음 시끄러운 분들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볼
1: 네,
0: 만하겠네요.
1: 근데 운전할 때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건 또왜 그렇죠?
1: 아, 그걸 듣고 가다 보면 차들이 앞에 싹 없어져요. 시야가 맑아지는 건 좋은데
0: 네.
1: 뒤 차들이 빵빵거려요.
0: 아,
1: 그러니까
0: 내가 천천히 가는군요.
1: 그게 발에 힘이 쫙 빠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0: 네.
1: 그런 또
0: 부작용이.
1: 잊지 못할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0: 예.
1: 감정선을 넘어서는 음악이에요. 초월해서 슬프도 들으면 슬프지 않아야 되고 즐거워도 즐겁지 않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 그런 희노애락을 초월하는 음악이에요. 진짜 아기 불비 애이 불비 정확하게 그런 이념이 딱 맞는 노래죠.
0: 아, 선생님께서는 그 전통 가곡은 물론이고 뭐 창작 음악에 즉흥 음악까지 넘나들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2019년에는 송홍섭 앙상블과 함께 전통 가곡을
1: 네.
0: 새롭게 해석하시기도 하셨어요. 신선한 충격이 있었고 또 반향이 있었고 이 가곡과 재즈의 결합이니까 아무래도 양쪽에서 다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곡은 열이 하다가 열 하나가 도망간대요.
0: 왜요?
1: 열은 학생이고 11번째는
0: 선생님까지?
1: 선생님이에요. 네, 그만큼 배우기도 어렵고 잘 부르기도 어려워요.
0: 네.
1: 이런 음악이 대중음악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꿈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20, 30대에 40대까지도 지금도 그렇지만 대중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가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0: 네.
1: 중앙 박물관에 가서 전시회를 봤는데 도자기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0: 아,
1: 제가
0: 네.
1: 도자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내 노래가 박물관에서 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프랑스의 어느 박물관에서 디지털 작품 전시를 하는데 매화병 제도라는 그 다산 정약용의 시, 예, 그게
0: 네.
1: 적혀 있는 매조도라는 그림이 그 디지털화돼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매화병 제도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결국 박물관에 전시된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나가 아니라 너무 슬프더라고요.
0: 왜요?
1: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박물관에서 내 노래가 나온 거니까 가곡이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견이 사실화돼서 보여진 거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없어질 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예, 많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송홍수 선생님과 그 작업을 그러면 대중들은 뭘 좋아할지 지금 뭘 듣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대중들이 듣는 포맷으로 그런 음악과 함께 내 노래를 불러야겠다.
2: 박물관에서 보는 음악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악이 좋은 거를 나만 알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중과 호흡할 수 있고 대중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싱글 앨범이 하나 나왔어요. 각 나라의 민속악기를 이제 노래의 반주로 쓴 거죠, 음악을. 그렇게 해서 그런 월드뮤직 쪽으로도 작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클럽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랬었어요. 클럽에서 왜 정가는 춤못 출까? 그래서 클럽 음악, 댄스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업을 또 이문 씨가 와서 연출을 하면서 저희가 또 그런 작업도 해봤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화 작업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내 집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내옆 사람이 들어주고 동네방네 내 소리가 났을 때저 집에 정가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라는 그런 게 진짜 정가가 대중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콘서트는 제가 정말 대중화 작업에 대중화는 이래야 된다. 예술가의 옆집에 그 소리가 들려도 이상하지 않고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우스 콘서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0: 오늘 선생님한테 아주 재밌는 관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이게 아주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 곡을 더 청해 보고 싶은데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주도 민요입니다.
0: 네.
1: 제주도 민요인데 제주교대 교육대학에 계시는 조용배 교수님이 편곡을 한 곡이에요. 정가풍으로 편곡을 했죠. 그래서 아, 정가로 부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민요도 정가처럼 부르면 아름답고 민요랑 다른 분위기가 있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곡.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산천초목이라는 제주 민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가의 매력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노래, 산천초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 민요를 부르는 민요 자매 이지원, 이송현입니다. 언니인 이지원 씨는 이춘희 명창에게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경기 민요 전수자가 됐다고 하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민요를 불렀다는 동생 이송현 양은 민요뿐만 아니라 정가도 배우며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민요를 통해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 자매,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돼서 민요의 멋을 알리고 있고요. 또 관객들이 박수를 쳐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니 저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민요 자매 이지원, 이송현의 무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긴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들.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긴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 책가,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0: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1: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저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1: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읍에서
1: 아.
3: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3: 그럼요,
0: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는.
1: 그럼 이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0: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4: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0: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4: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0: 그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4: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0: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4: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5: 네. 어제 지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다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5: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5: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5: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5: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5: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0: 좋습니다. 아주 멋쟁이 토마토로 That's 오늘 한번 변신 해봤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일일 토마토스 하겠습니다, 원진.
0: Okay.
2: All right, looks like everyone is enjoying it. We'll keep the tomato vibe going and fill today's show with sweet and tangy energy.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2: All right.
0: 멋쟁이 토마토.
2: 파이팅!
0: 아, 좋습니다.
2: All right. Ready for the first performance that's about to brighten up your afternoon?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ow,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형, 형.
1: 아, 왜, 왜,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yeah yeah, me too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start.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4: Oh. Yeah,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J 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4: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네. 저희 Youth So Hot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 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0: 어허.
5: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0: Okay. 오케이 오케이
5: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아
5: 아이스 유 아이스 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5: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1: Okay.
0: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1: And Slay Queen.
0: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d the vibe well.
2: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3: Oh, you're so hot.
0: Thank you. You too.
2: The song is about you.
3: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0: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3: Yes, very good request.
4: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4: 좋습니다, 좋습니다.
6: 그럼 제일 잘한 종호 형 마지막으로 하고
7: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4: 아, 순서대로.
5: 오케이, 오케이.
7: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7: Yeah, you first.
4: Let's go.
5: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4: Okay,
5: next. 하나, 둘, 셋. 멋쟁이 토마토.
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5: So cute.
4: 가볼까요,
5: 조용히? 토마토. 오케이, 하나, 둘, 셋. 앙.
4: 아,
5: 오케이, 오케이.
4: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1: 오호! Alright.
4: 좋습니다.
2: Gisela, what did you think?
0: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7: Thank you.
4: You're so kind. Okay.
2: Now, al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0: Yeah.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4: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8: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4: 오호.
2: Yes, the rider jacket.
4: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 오.
3: Yeah, you look like a model.
4: Yeah.
3: All black outfit. Uh-huh. Anyone else?
10: I like my iced out pants.
3: Iced out.
10: You're dripping the ice.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9: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네?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4: 아, 바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2: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0: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2: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4: 오, 좋습니다.
11: For me, I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2: okay.
11: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3: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1: Yeah.
4: 또 계실까요?
12: 저는 약간 꾸안꾸?
4: 꾸안꾸?
5: 꾸안꾸!
12: 네.
5: 좋죠.
12: 네.
5: 꾸안꾸?
12: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3: 오케이.
4: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12: 자, 웃지 마세요.
4: 좋습니다.
12: 누가 다른지까지요?
4: 그럴까요? 해볼까요?
12: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4: 어떤데요?
12: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당하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9: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4: 어떤 분이세요?
9: 저는 태그.
4: 오.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10: 저는 약간 섹시하고 형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데
4: 덜 섹시한
9: 네 맞습니다
4: 인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2: Alright, great
4: 좋습니다
2: Let's hear the next question
0: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2: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10: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2: Some what?
10: Bandanas.
2: Bandanas.
10: Yeah, but not anymore.
4: Not anymore.
10: Yeah.
4: Bandana.
2: 반단어를 쓰셨네요.

0: Well,
1: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2: Yeah.
3: Also bananas in my robe too.
2: 아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아 왜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 태기 씨에게 바나나 봐.
2: 아 그랬나 봐요. 바나나 뭐 반했나 봐.
3: 잘 해주셔야죠.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저는 연습. 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4: 오, 오 얼마나 됐어요?
5: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아, six years. 네. Sweatpants.
2: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5: 아,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2: 아, 잘 안 입죠.
4: 있긴 네. 있죠.
5: 네, 있긴 yeah.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아, 그쵸, 때부터 그쵸.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2: 있죠. 네,
1: 맞아요.
5: 그런 옷이어가지고.
4: 그런 거 있어요.
5: 네.
4: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2: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저도 있어요.
2: 어떤 거 있죠?
6: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2: 네.
6: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2: 어, 네.
6: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네.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되고.
2: 와. 어, 아,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6: 네, 오래 입었어요.
2: 오. 와.
4: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2: 네.
4: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7: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4: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6: 저 있습니다.
2: 어떤 게 있죠?
6: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4: Alright.
6: 해보고 싶어요.
2: 갸루 스타일.
5: 왜 이런 거 화도 잘하는 거지?
6: 보고 싶지, 보고 싶지.
2: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아, 좋습니다.
5: 아,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1: 아, 네, 하면 하죠.
5: 언제든지 야.
1: 네. 어, 야, 뭐 할 수 있다. 네.
2: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1: 좋아요.
2: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1: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4: oh,
1: look.
4: Yeah.
1: Yea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uh-huh. leather.
4: Boots?
1: I think it would be cool.
2: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어,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기대하세요.
2: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8: 저는 for me, I wanna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be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4: Oh yeah.
8: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2: 오.
8: Yeah.
2: 개인적인 사복으로 아니면 약간
8: 아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컨셉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2: 아 좋습니다.
4: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7: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 Bye.
5: Bye bye.
2: Right.
5: Bye
2: bye.
4: That was bye lovely,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1: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 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4: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 spirited energy.
2: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예!
2: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9: 예!
2: 좋습니다. 뮤직
4: 스타트!

0: Hey, Wonjin. 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신나는 댄스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0: Yes.
1: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 있다.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보려고 하는지,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을 쓰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 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 네.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냥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일 뭐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그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우연

딸에 대하여는 일본, 대만,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Terracol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해중압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3: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Terracol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0: 걸그룹 원앤오플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5: 안녕하세요, 원앤오플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플의 이찬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8: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8: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8: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7: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7: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7: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7: 굿즈
1: 나눠드리는
7: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7: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7: 그쵸.
8: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7: 좋아요.
8: 괜찮잖아요?
7: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6: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6: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7: 제가 가나요?
6: 네.
2: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7: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7: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6: 랑!
2: 와!
7: 야, 이거. 오!
9: 수고하셨습니다.
7: 야, 예.
9: 어떠셨어요?
7: 이거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6: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7: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6: 저희가 이렇게 저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7: 네, 너무 영광이었고.
9: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6: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본능이랄까?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7: 오케이, 그러면은
6: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7: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7: 아니 저
6: 네? 진짜요?
7: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6: 진짜 안 말해줘.
7: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6: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7: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6: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7: 난 모르겠어.
6: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7: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10: 네.
7: 예. 안녕. 살아서.
6: 같이 안 가세요?
7: 나 같이 보는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1: 금강산도 19등이야.
7: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11: 일단 먹어.
7: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1: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7: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1: 내가 그럼 인터뷰 잘해서.
7: 재미가 없나?
11: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7: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11: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7: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1: 그래도 끊으려고 해?
7: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1: 우린 이제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7: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1: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을 거야.
7: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1: 무서웠어, 나.
7: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11: 귀신을 좋아하네.
7: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두컴컴한 뭐야 저기 여기야?
11: 무슨 건데?
7: 이거 뭐야? 어? 어? 어?
11: 저 보여줘.
7: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11: 보여줘야지.
7: 아
11: 이...
7: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1: 같이 보자.
7: 아니
11: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7: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1: 먼저 들어.
7: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11: 계세요.
7: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3: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11: 안녕하세요.
3: 네, 이쪽에 앉으세요.
7: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6: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엠씨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일단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 보시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그다음

0: 이어서 들어갈게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네.
0: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야 될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0: 네, 별개예요.
1: 아. 별개예요?
0: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1: 네, 네, 네.
0: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0: 어두운
2: 조명도죠?
0: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0: 네.
1: 잘못 말했구나.
0: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1: 네.
0: 일단 평소에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1: 이거는
0: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0: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1: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1: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1: 어때요? 심각한가요?
0: 아니요, 심각하지는
1: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0: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1: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0: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0: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 쿨.
0: 여름 쿨.
2: 퍼스널 쿨가 있네요, 제가.
0: 가을.
2: 가을.
0: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2: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0: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될 거 하더라고요.
1: 분홍색?
0: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0: 여름 쿨 라이트라고.
2: 아,
0: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1: 네.
0: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0: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1: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0: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0: 네.
2: 이거 나왔어.
0: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1: 네.
0: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1: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
0: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1: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 보래. 그
1: 애기들
2: 빠진가요?
0: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1: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0: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1: 헤어 컬러도요?
0: 네.
2: 이거 완전 이거
1: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0: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1: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일단 요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1: 이게 얼굴
0: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1: 네.
0: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1: 이거 애매해.
2: 쿨톤. 이거 아니다. 아예.
0: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1: 네.
0: 다른 거. 뭐...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2: 아니다
0: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

0: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1: 웜톤.
0: 쿨톤.
1: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저 색이 없나요?
3: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3: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2: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4: 이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3: 난관이다.
2: 난관이다.
3: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2: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 맨.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1: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2: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 가 T이신가요?
0: 네.
2: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1: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2: 거.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2: 안 지게 하려면, 그렇죠.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그림자 괜찮으세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1: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스트롱.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1: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1: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2: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1: 거 지금 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님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2: 나쁜 거 같아.
1: 웜이 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1: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거든요?
1: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1: 네.
0: 그리고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1: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0: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1: 이걸로 주세요.
0: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시톤이에요.
2: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1: 아싸. 나 좋다.

0: 저 마음에 들었어요.
1: 가져, 가져가도 돼요?
2: 네, 안 돼요.
1: 그쪽이요?
0: 네, 지신 거 아니시죠?
2: 네, 아니, 아니.
1: 괜찮아요.
2: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1: 저 머리가
0: 괜찮아요. 하면 돼.
1: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만 해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오,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 네.
1: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쁜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빙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쌤의 이 정도 레이션은 최고의 레이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란.
0: 우와.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 라이트 나왔잖아요. 네.

0: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네.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2: 오! 더 발라야 되나?
1: 오, 뭐야, 좋다.
0: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완성! 와!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0: 아니.
1: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네. Yeah. For our continued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1: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think her train is going to arrive, so it's better we go.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oung! Oh, 왔어요!
1: Yeah!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0: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1: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1: 5인장.
0: 5인장?
1: 가보셨어요?
0: No. 우리
1: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1: 가시죠.
0: 가시죠.
1: 아, 바로 앞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오.
1: 5일장 뭔지 아세요?
0: 5일장. 5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1: 5,
0: 5,
1: 1,
0: day,
1: and
0: market.
1: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1: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1: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1: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1: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1: 사과.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예산세가 최고.
1: 최고.
0: 최고.
2: 당도 높고.
1: 당도 높고.
2: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0: 조금
2: 산미. 시고 달고요.
1: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2: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2: 3만 원.
1: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1: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2: 맛있어. 제 고만다고만 맛있어.
0: 오, 향이도. 원래 예,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1: 않는데. 이거는 나죠.
2: 오케이, 오케이.
0: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분식. 오, 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2: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0: 예산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1: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중입니다.
1: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2: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요. 이거 한 바구니가 얼마예요?
2: 5,000원이에요.
0: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1: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아마 부추.
1: 부추도
2: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서
1: 예,
0: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예,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너무 좋아요.
1: 제가 사과 썼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1: 응.
0: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3: 네네.
0: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3: 네.
0: 여기 안에?
3: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고 했었어요.
1: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0: 네.
1: 사용했었어요.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3: 네. 네.
0: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봤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네,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3: 네.
0: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0: 네,
1: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1: 따뜻하게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1: 맞죠.
0: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그쵸, 하면 좋고.
1: 딱이다.
0: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3: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0: 아, 진짜?
3: 네.
0: 오, 됐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1: 소면.
0: 이걸로.
4: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

0: 왜?
1: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0: 사과?
1: 사과 맞아요.
0: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먹으러 왔어요?
1: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0: 여기 양조장이에요?
1: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1: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 구경해도 돼요? 네. 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 잘
3: 팀, 와인 팀인
1: 걸수록.
3: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포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
2: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중류에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3: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3: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3: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을 보면서 진짜
1: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1: 많이 따라드렸네. 이거 너무
2: 언세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a little bit unfair. Actually,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3: 네, 너무 궁금해서 네.
2: 자,
1: 짠.
2: 자, salute. 네. 진짜 특이한.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1: 리치한 느낌이가 드셔보세요.
2: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네. 달지만 좀 경쾌하게.
1: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2: 진짜.
1: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4: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2: 예, 저는 예.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1: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2: 위스키?
1: 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2: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1: 주사 40.
0: 예, 예. 이건 좀 독합니다.
1: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2: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2: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1: 있어서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2: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1: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4: 카라멜도 맞아요.
2: 바닐라.
1: 바닐라.
2: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4: 있는 거 같아요.
2: 맞아요?
1: 아, 우리 다 맞췄어요.
2: 네,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찬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1: 맞아요.
2: 어떠세요?
1: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1: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2: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2: 하나 여기. 네.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요.
1: 사과.
2: 네,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1: 사과. 네.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2: 이게
1: 맞아요.
2: 정답. 아, 역시. 국수.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2: 네.
0: 아, 시장께 유명해요.
2: 이거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수제.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2: 근데 이제 네, 요리해야 돼서 혹시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2: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4: 너무 좋아요.
5: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빈 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는데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와.
1: 완벽.
0: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3: 아 진짜로?
0: 네.
3: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아.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오,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맛있어. 식감.
3: 조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오,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오,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한 번.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아 형.
1: 아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stop!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2: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1: Oh.
4: Yeah,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J 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4: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5: 네. 저희 유스 워스는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1: 어허.
5: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0: Okay. 오케이 오케이
5: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아
5: 아이스 유 아이스 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3: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Yes.
0: 좋습니다.
2: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2: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3: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2: Okay.
3: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2: And Slay, I queen.
3: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d the vibe well.
4: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1: Oh. You're so hot!
3: Thank you, you too!
2: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3: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2: Oh, yes, very good request.
0: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0: Okay. 좋습니다, 좋습니다.
6: 그럼 제일 잘한 종호야 마지막으로 하고
7: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0: 아, 순서대로
7: 가시죠
5: 오케이 오케이
7: 네,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7: Yeah, you first
0: Let's go
5: 카메라 okay.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0: 오케이
5: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5: 오케이 next 하나 둘 셋 멋쟁이 토마토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5: So cute
0: 가볼까요,
5: 토마토처럼 해야 돼, 토마토. 오케이, 하나, 둘, 셋. 앙.
0: 아.
5: 오케이, 오케이.
0: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오호!
2: Alright.
0: 좋습니다.
2: Gisela, what did you think?
3: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7: Thank you.
0: You're so kind. Okay.
2: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Yep.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2: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7: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2: Oh, yes, okay. the rider jacket.
0: Yeah. 또 계실까요?
8: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오, yeah, you look like a model. Yeah. All black outfit. Uh-huh. Anyone
0: 좋습니다.
2: else?
9: I like my iced out pants.
2: Iced out.
9: You dripping that ice.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8: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네?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7: 아니에요.
0: 아, 바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2: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2: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0: For me, I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2: okay.
10: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2: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0: Yeah.
0: 또 계실까요?
11: 저는 약간 꾸안꾸?
0: 꾸안꾸?
5: 꾸안꾸!
11: 네.
5: 좋죠.
11: 네.
5: 꾸안꾸?
11: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2: 오케이.
0: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11: 자 웃지 마세요.
0: 좋습니다.
11: 누가 다른지까지요?
0: 그럴까요? 해볼까요?
11: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0: 어떤데요?
11: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당하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8: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0: 어떤 분이세요?
8: 저는 태그.
0: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12: 저는 약간 섹시하고 형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데
0: 덜 섹시한
8: 네 맞습니다

0: 있긴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때부터의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1: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2: 저도 있어요.
3: 어떤 거 있죠?
2: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3: 네.
2: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3: 네.
2: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네.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되고.
3: 와.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2: 네, 오래 입었어요.
3: 오.
1: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3: 네.
1: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4: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1: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2: 저 있습니다.
3: 어떤 게 있죠?
2: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3: 갸루 스타일.
0: 왜 이런 거 환호 잘하는 거지?
2: 보고 싶지, 보고 싶지.
3: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0: 나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네, 하면 하죠.
0: 언제든지 야.
5: 네. 야호 하시죠.
3: 오케이 또 계실까요? 또?
5: 좋아요.
3: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6: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3: look. Oh
6: yeah. Yea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leather.
3: Boots?
6: I think it would be cool.
3: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아 그래요?
3: 네,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6: 네, 기대하세요.
3: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7: 저는 for me, I want to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be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3: Oh yeah.
7: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3: 오.
7: Yeah.
3: 개인적인 사복으로 아니면 약간
7: 아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3: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4: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 bye.
0: Bye bye.
3: All right.
0: Bye
3: bye.
1: That was lovely,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6: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1: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spirited energy.
3: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8: 예!
3: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8: 예!
3: 좋습니다. 뮤직

0: Hey, Wonjin. Uh-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 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0: Yes.
1: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칙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칙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칙과 수칙.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칙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칙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칙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칙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칙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칙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칙은 좀 단맛이 더 나아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대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러고선에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 능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내가 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지어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부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냐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기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칡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목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역 펼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런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야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요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죠.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 피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 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 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 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0: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1: 이게 무거워.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외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 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요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하루 오신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어,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재생렌즈야.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흑연이라는 걸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0: 안에...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그때,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뿔,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1: 네.
0: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 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네, 그쵸.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1: 네.
0: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0: 네.
1: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맞아요.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아, 자유의 여신상.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네.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1: 소원하는 느낌
0: 의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네. 해오시면서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접했죠?
0: 네, 학교 졸업했어요.
1: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입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1: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1: 살아남았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0: 해가지고
1: 너무 영어로 자기소개.
0: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어, 누가 온 것 같은데? 어? 어, 애기가 왔어. 애기가 왔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 어,
1: 이쪽으로. 어, 너무 귀여운데?
0: 애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0: 혹시 오,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4: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0: 니콜.
1: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4: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0: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4: 야.
1: 글로벌 역시.
0: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4: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0: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1: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4: 네, 완전 재밌어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4: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0: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우와, 마법의
4: 진짜요?
0: 손을 가졌기 때문에.
1: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4: 환영하죠.
1: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0: 여기로?
1: 이쪽으로.
0: 여기로.
1: 어, 여기
0: Let's go. 캐네온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이모는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무안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에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어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2: 아~ 눈에 보면은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소킹? 있는데 보라색도 있고.
1: 아~ 네 그리고 여기 있는
0: 좀 등쪽에 어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 쬐끔하고 붙이면 되겠다.
1: 어. 네 맞아요 여기 등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하네.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따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어,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와,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니까 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어,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2: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0: 그래요?
3: 간질, 간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보고.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오,
2: 오늘 제...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여기는 에다가
1: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1: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1: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2: 네.
0: 눈 떠볼까요? 오,
2: 또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1: 예쁘죠?
2: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 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1: 루미처럼. 오.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1: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1: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2: 네. 와, 이렇게
3: 예쁘죠? 너무 예쁘지?
2: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요.
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2: 여기 달.
0: 달?
2: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2: 아니야, 그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2: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2: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하니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2: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는?
1: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1: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시는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1: 하이라이터?
0: 반짝이.
1: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입은 정말
4: 입은 반짝이는 게 필요하다.
1: 마음에 들어?
2: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2: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1: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모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1: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2: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2: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1: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1: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1: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1: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1: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1: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1: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2: 그래요?
1: 이게 뭐죠?
0: 잘 봐.
2: 헐!
0: 이게 이제 특수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1: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1: 오!
0: 보인다. 보인다.
1: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1: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2: 네, 진짜.
1: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2: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1: 너무 귀여운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1: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1: 그죠 그죠 그죠
2: 맞아요.
1: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2: 가자.
1: 너무 기대되는데?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와!
0: 아, 메이크업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